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나리꽃,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고향의 봄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꽃들의 향기가 그윽하게 전해오니 저절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희망의 물결이 가슴 가득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마음의 꽃편지를 담고 앞날을 그려보고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봄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면서 노래 인생 시계를 감상합시다.

인생은 하나의 긴 동영상이 아니라 여러 사진들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잘 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북성 석가장시에 살고 있는 윤진영 씨는 요한한 인생을 참답게 살아가려면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면서 요청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위 분들과 동료들에게 노래 인생살이를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눈물 흘렸던 기억보다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더 많이 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마음가짐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서성 소주시에 살고 있는 권명유 씨는 훈춘시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도와주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럼 권명유 씨 어머님께서 힘을 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하셨 봄 백일몽을 보내드립니다.
1: 내 정말 이게 정말 무슨 발전지 내 정말 예미시여. 아, 글쎄 잼도 내 남동생 제 친구 둘째 아들이 돌생일세는 대로 제 매부를 끄수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간 게 상기다 이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주무는 거죠. 이렇게 됐지 뭐, 폭 취했지 뭐. 아유, 어찌 뭐 천안 매부지간에 저렇게 꿈지감도 맨날 거저 찰가말처럼 딱 붙어있는 게 두꺼먹꺼먼 남자 집에서 거의 노는 게 내 퇴근하기 전이라도 밥을 따끈따끈한 거 해놓고 이렇게 딱 기다려줬으면 내 얼마나 감도 먹겠음도. 아유, 내 가불간 거저 두럭이 매봐라. 내 오늘은 진짜 못 참지 뭐 거저 내. 아이고, 내 원래 못 살겠단데.
2: 빨리 가요. 야, 정말 빨리 가요. 빨리 야.
3: 어딜 붙여?
2: 나 매부 지금 이럴 때 아이란데 내 생일 봄날인 온다.
1: 내게시다. 동네 영사 한 줄 모르고 서리 리진아, 나 내 거 매부를 구속 들어.
4: 저놈이 먼저 들어가.
5: 야, 매부 먼저 들어가.
4: 저놈이 먼저 들어가라.
5: 야, 야, 야, 누나.
1: 아우, 야, 이거 술을 얼마나 퍼먹었으면 이렇게 지독한 냄새 나냐?
5: 오늘은 우리 매부 내가 같이 먹자 해가지고.
1: 무슨 매부?
5: 아이, 수고하십니다. 예.
1: 가긴 어디를 가는데 좀 불러놔. 야, 좀 사람질해라. 어? 할 일 없게 누나한테 엎어져서 살겠니? 어? 정말 아니다. 둘 다 들어가 엎어져. 자.
6: 야, 알았어.
5: 갔어.
2: 아, 그기야 못되다야.
4: 아유, 저거 내 관대. 내 뭐지 좀 잠서 잡는 게 아즈마야라고. 우리 누나들이야 속이 타서 그러는 게요.
2: 이게야 그저 다 돈 문제란데. 돈만 많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아예 생긴다는데.
4: 아, 그런 노래야 나도 알지.
2: 걔네 것이 어디 돈이 생길 때 있어 글쎄.
4: 아, 하늘에서 딸 한마디 툭 떨어져서 만져보고 죽어도 와야겠다.
2: 그래서 매부 오늘부터 우리 인생 달라지요.
4: 뭐 또 달라고 뭐. 오늘 내 부진한 거 알지? 빰빠 나 없어.
2: 야, 없어. 야, 매부도 매부 나를 보기는 뭘 봐. 매부 내 오늘 어째서 빨리 집에 오자는 거.
4: 아이, 알기도 쉽지 않아.
2: 매부, 이게 뭐예요?
4: 복고 이제?
2: 야,
4: 이게 몇 자요?
2: 200장.
4: 200장? 이뭐 저놈이 평소에 담배도 더 없어서 누나한테서 10원씩 빌어서 싸 피우는 시세. 혹시
2: 진짜 정말
4: 어디서 났어? 아,
2: 매부 내 아침에 일찍 아이 리스 자식 간 거 알지?
4: 글쎄 아침 10시에 나갔지.
2: 그랬지. 응. 그리고 내 어쩌는 게 무슨 꿈꾼지 알마나?
4: 근데 어떻게 하오?
2: 잘 됐어야 내 어쩌는 게야 온 저녁 돼지 똥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 꿈꿨다네.
4: 아, 그래서?
2: 그래서 내 아침 전가 10시 리시장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게 손님은 하늘에 떠오고야 매상마다 복고에 10장씩 얻어 따다다다다

0: 이제 500만 이게 몇 사람들 다
1: 근데 가구 가 딱 밀자 쌌게
0: 밀자 쌌다
1: 한번 알아맞춰봐 100장
2: 이 정말 딱 다섯 자 쌌어
1: 딱 다섯 장
2: 야 딱 다섯 자 쌌는데 1대 500만이 걸리는데 내 이 200장에서 1대 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1: 말이 아니 되지
2: 말이 아니 되지
1: 말이 아니 되지
2: 말이 아니 되지 말이 아니 되지
0: 근데 야 우리 건 이번에 상금 얼마라?
1: 야, 우리 것 이번에 500만이라.
0: 500만?
1: 야,
0: 근데 운수 좋아서 하나 더 맞으면 계산해봐.
1: 두 개, 두 개,
0: 두 개. 잠깐만, 여섯, 둘서, 뭐 다섯, 여섯,
1: 천, 야, 너 떼알고 돼서 하나 더 맞으면 세 개,
0: 세 개.
1: 야,
0: 삼, 오십오, 열, 열하나, 열둘, 열서, 열로,
1: 열다섯. 어째로 매부, 야 매부.
3: 야 사람이란 게 별나다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가는구나
1: 죽지마 매부
3: 어야 살아났다
1: 매부 죽지 내 그동안 못 죽어 어떻게 죽어
3: 살아났다
0: 아 근데 어째게 입이 쫙쫙 마르네 왜 없는가 보시게
1: 아 있지 있지 조금만 기다려
0: 매부
1: 어서
0: 야.
2: 어이야? 이게 어째 어디서 보던 술팽이제?
1: 야, 내 그 잔치 집에 그 남은 배수 싹 걷어왔어.
2: 야,
1: 야 그리고 요 안지도.
2: 어, 얘 이제 먹던 채.
1: 야,
2: 야 살린 거다.
1: 잠깐!
0: 아, 좋겠다 이제. 아,
2: 깨겠어?
1: 울제? 매부 정말. 인본다 천하미에서 개고사 했어 야 그렇게도 우리 누나한테 구박 받으면서도 이 나를 위해서 두둔해 나설 때마다 난 정말 자다가 되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0: 저렴
1: 야
0: 저렴도 고사했어
1: 야
0: 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1: 야 매부 그대 성공했다
2: 했다.
1: 매부 매부 어쩌냐 우리 그 남들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서 잘 살아보기요.
2: 벌써 우리 어느 한번 남들 앞에서 머리를 채들고 살아본 적 있어.
1: 맞어.
2: 우리도 이제부터 남 없이 보며 살기요.
1: 야,
2: 아니 저 안포미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살기요.
1: 옳다. 매부 잘했어. 자, 우리 매부 전하 매부
2: 전하.
1: 아, 개디 매부 우리. 요 돈 가지고 뭐 할까?
0: 벌써 그 돈 쓰자고?
1: 그러자 그
0: 어, 이게 갑자기 큰 돈이 딱 생기니까 이거 뭐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궁리 돌진다
1: 이래서 천천히 천천히
0: 내 좀 생각해보게
1: 좀 생각해봐
0: 보경 벌써
1: 뭐
0: 살을 싸겨
1: 살을?
0: 번질 하나 싸겨
1: 번질?
0: 야 연구야 알지가
1: 야야 연구
0: 그 잘난 센다이 몰고 댕비 너덜대는 거 봤으면 내가 더 과
1: 에이구 차라리 번질 루발 싸 루발
0: 싸겨
1: 또
0: 야 이게 또 무슨 야 이게 무슨 야
1: 벌써
0: 야 뭐 지부 싸겨
1: 저를?
0: 200평짜리
1: 200평이다
0: 1,2층
1: 걸로
0: 걸로까지 걸로 2층 차라리 가지요
1: 무슨 걸 이천에
0: 가지요.
1: 그러니까 내 어서부터 집이 있단 말이오.
0: 그렇지,
1: 야, 좋다야. 매부 쏘라 쏴야지.
0: 쏘라 쏴야지.
1: 아이고.
0: 아, 근데 매부 우리 진정하고.
1: 야.
0: 우리 요 집들이야.
1: 야.
0: 우리 요 500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또.
1: 야, 돈 쓰기도 바쁘다야.
0: 아이고.
1: 아이고 뭐. 아, 무슨
0: 벌써.
1: 뭐.
0: 내 저 안폰 바꾸게.
1: 아.
0: 이제 뭐이라? 뭐 바꾸겠다?
1: 안폰 바꿔버리게
0: 무시야
1: 아 우리 누나를 바꾸겠단 말이오 이 낙이네
0: 아이 우리 롱타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누기덕이 살아왔어 이게 위대한 어떤 사람 이름 말씀했어요 물판 사람을 말할 때 절대 우물을 잊지 말라
1: 해피 없는 게 정말
0: 그래 걔 매부야 그 무슨 다들 새를 싸고 야 집도 새 걸 바꾸고 우리 누나까지 싹 바꿔버리고 캔디 한 가지 물어보기요 뭐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야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와 내 뭐 저를 돈 준다 했다 와 웃기는구나 와 아이고
1: 그게 어떻게 저렴이 떠요
0: 아
1: 내 리식자에 가서 야 내 그 상황을 보고 다 가져왔길래 그래 내도 제가 내도

0: 그래?
1: 야, 오늘 부재 내 돈을 한 거 알지?
0: 야, 아우, 이번 그 장수 아이가 쓰면 복구 해라 사탈전 얻어오겠구나.
1: 너희랑 그래서 내 돈이지 그래.
0: 아, 내 뭐.
2: 어째 상기도 짜잡고 동네 형사기 이렇게 군수간가? 어? 아이고 정말 남의 남자들은 외국에도 나들면서 돈 뜨고서 팍팍 벌어들여온다는데 우리 집에도 어? 한내도 아이고 똘씩이나 어? 낸데 이렇게 엎어서 살면서 아이고 내 정말 동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게 어떨게 이거 이거 비용을 내 정말 떨다 떨까 엎어져 자!
3: 야 알았어
4: 이보
5: 야 말해 먹여
4: 내 말이 나와서야 하는 야, 얘기지 이보
5: 야야
0: 선생님 이보 야?
5: 야
0: 우리 집에서 콩 잘라 먹고 콩 잘라 자고 콩 잘라 입고 그거 돈으로 계산한 그게 얼마인지 아오 이보 내 옛날에 하던 내 친구고 지금 내 처남 매부지가니까 그렇지 이보 다른 사람 같으면 엉치 딱 자 돌아버리지 옛날에 이게 이게 이게
5: 글쎄 그 말은 옳소 아 근데 별난 말도 하면 창피사네 한다 정말 야
0: 창피사는 거 알면 그 돈 어찌겠어
5: 야? 아 야 매부, 우리 이랄까? 딱 반자기를 하기요.
4: 허쇼.
5: 아니, 매부, 일대 한 해 걸리면 한 사람 250만씩. 그리고 두 개 걸리면 한 사람 500만씩. 어떻소?
4: 야, 어떻소?
0: 야, 아고 바투들이 된다, 야, 정말야. 그래요.
5: 그러겠다고?
0: 그래요.
1: 야, 우리 매부, 남자다!
0: 근데, 저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부터는 백만 장자란 말이오.
5: 아이.
1: 500만 장자!
0: 500만 장자!
1: 야!

0: 전함. 야,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그 썰로 떼져 술을 먹으며 가발가발 먹으며 고생하던 거 생각하고 억세게 살아왔어.
1: 맞어. 그 한밤중에 입으로 뒤집어 쓰고 썰로 떼져 술을 먹다가 썰로 떼져 툭 터져서 입으로 적신 건 몇 번이고, 그리고 또 우리 누나한테 발각돼서 집에서 쫓겨난 건 또 몇 번이요.
0: 다 역사의 한 페이지요.
1: 그래서 매우 고생했어.
0: 전하. 야, 근데 내 누나한테 내 집을 봤던 거 생각하니까 배리 꽉.
1: 야?
0: 아야, 어제네 저 각신마루 타간 게 배리 번져지면 내 오늘 못 살게.
1: 야야.
0: 내 오늘 저거 벌어서 떼나.
1: 예.
0: 아이고, 전하 앞으로.
1: 야, 매부 어제 또 우리 누나한테 즉살나게 당하기 쉽소?
0: 즉살나게 당하다.
1: 예?
0: 내 녹이요.
1: 예?
0: 내 백만 장자. 500만 장자,
1: 응.
0: 500만 장자 어성복이요.
1: 그래,
0: 또 이제 당한단 말이네.
1: 야,
0: 빨리 불어.
1: 아니, 정신 이제.
0: 야,
1: 비켜. 야, 내부. 야, 야, 와, 정신다.
0: 여기 좀 나오겠소. 연애라, 뭐 나오게.
1: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2: 어째서 이렇게 군수가냐니까, 예? 술을 곱게 마셨으면 좀 어서 소리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피우면서 그거 좀
1: 봐라, 꼼짝도 못 하면서 그래.
2: 어른 지나라, 아, 난 내일 출근
0: 이 어떻게 상황 A지 뭐.
2: 야!
1: 야, 정식이다.
0: 앉아라.
1: 똑바로 앉아라!
2: 이 낙은 여태 약 잘못 먹었지?
0: 내 결혼에 너를 못 해준 게 뭐야?
2: 아이,
0: 그리고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2: 아이, 그래, 우리 못 해준 게 또 뭐 있을까?
0: 남들은 결혼하면 처가 집에서 차를 싸준다, 집을 싸준다 한다는데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2: 아이, 그래, 우리 집에서 못 해준 게 뭐 있을까?
0: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2: 우리 아버지 어째? 우리 아버지 어째는데?
1: 우리 아버지 어째 말하니?
0: 이봐,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이봐,
1: 어째? 이봐, 이 암파미 같은 건 냄비 맡기고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라도 봤니?
2: 아이, 이거 보셔. 사는 게야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아버지 무슨 상관 있어?
1: 아, 그러자,
2: 아버지 우리... 왜 여기다 낑겨였을까? 왜 였는가? 왜 였는가? 예?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고 우리 둘이 사는 게 문제지. 예?
0: 이거 봐. 나그네 국중 안 줄 아는가? 작식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맨날 그래서 김치 애무 모디비 모디비 애무 초도부 이 그대가 또 여자야.
2: 아이고, 그러면 돈을 거저 팍팍 벌어드려. 그럼 내 해달란 거 다 해줄게.
1: 그게 돈 문제인가? 돈 문제가?
2: 그래, 돈 문제지 무슨 문제겠습니까?
0: 내 뭐 한 10년 내 뭐 먹고 살 줄 아니.
1: 예, 내부 그럴 때마다 매부 내 맛 더 많이 먹두구나 무슨.
2: 그러게 말이다.
1: 내부 맛있어서 먹어.
2: 그럼
1: 야, 살자니까 억지로 먹었지. 억지로 먹었지.

0: 살자고 억질로 억질로 먹은 게 이렇게 살이 비둥비둥 쟀습니까?
1: 예? 이게 살 같아 보이니까.
0: 그래, 살 같아 살이지 보이니까. 그래 보니까.
1: 이게 된 먹지 못한 영양 부족인 것도 아야 이거 붓긴 것도 붓긴
0: 아이고, 것도 돼지처럼 비둥비둥 살지 가지고 무슨 영양 부족은 또 무슨
1: 뭐, 돼지
0: 그래 돼지
1: 돼지 내 사람처럼 아이파시
0: 사람질 해야 사람으로 보지
1: 내 인생 최대 실수 임마 너네 누나한테 서방한게다 임마 야 젊었을 때 저 우리 누나 소개시켜달라고서 술을 싸놓고서 무릎 부터 꿇고서 손이야 발이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2: 내다
1: 그러니까나
3: 야 그때는 서방이라는 건 못 가봐가지고 누나한테 서방하면 동생처럼 사랑받으면 잘 살래 했지
1: 근데
4: 그대가 살아보니까 살아는 고사하고 얼어통하는가 감자에 통하는가 아, 감자 싸고 소금 싸도 내가 한번 털어내본 적 있는가 맨날 지 혼자 다 쏘러 싸라고 그게 각신가
0: 그럼어
4: 엄마지
0: 부모 없이 산다고 불쌍해서 결혼해줬지 어디 가서 저런 백수건 다리를 낸 데다 소개했냐? 그래도 뭐래? 누나, 자 이제요 영 부지런하고요 아 영 마음이란 착한 게 정적으로 봐서 아 괜찮나요? 하우 하우 야 이 병신아 누나를 이런 데다 소개하니
1: 야, 아, 가 젊었을 때서 어디 그랬어?
0: 네 누구 배야? 도대체 누구 배야? 나 나가!
1: 야,
0: 나가 살아!
1: 누나! 내 누나 집에 남네 어디가 살아라!
0: 나가 죽든 말든! 나가!
1: 야!
3: 야 더 있는 데 무시해볼 게 뭐예요?
0: 무시게?
3: 아이고 나도 나가서
0: 뭐 있다고?
1: 야!
3: 가자!
0: 나가셔! 당신도 리온다! 나가셔!
3: 하자!
0: 네, 하기셔!
3: 두고 봐라 제사이고 집이고 니다 가자라 나 빈맘으로 썩
0: 예?
1: 간다!
0: 예! 하셔!
1: 아, 매부! 아, 정말이요?
3: 정말이 그게! 야 너도 이 소리 했지? 누나 탁 바꿔버려
1: 뭐라고
3: 내 용품은 여자 동생을 두고 다 얻어줄게
0: 어?
3: 내가 지나가 살살 바꿔라 바꿔
0: 무시게.
3: 다 바꿔라 몽땅 바꿔라
0: 무시게.
3: 바꿔 모든 것 다 바꿔 바꿔
1: 누나 우리 매부 정신 나가서
0: 정신 나간 게라 완전 미쳤다 미쳤어
1: 매부 그만아 그만아 야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 무술에 500만 맞춰가지고 입고 오세요
0: 어째 이것도 기시부터 째? 좋다 아무래도 리온할 바 알고 하자
1: 야?
0: 내놔!
1: 무슨가?
3: 뭐?
0: 백만 장자라며
3: 이 더러 숫자 좀 아이디어
1: 야 진짜 좀 아이디어 아무리 제가 그만 아이디어
0: 이거 내놔 못 내놓고 이긴 어딘데 가자 이게 어디게 더야? 이게 어디 더야?
1: 그게요.
0: 이게?
1: 야, 그게 500만도 될 수 있고
3: 1000만도 될 수 있다.
1: 야,
0: 뭐라고? 이 복권 들고 500만이고 1000만이고 야, 이 좋은 세월에 좀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다 살 살 수 있는데 왜 맨날 그저 하늘 공주에서 공도에 떨어지겠는가 하고 이런 개꿈을 꾸고 있니 개꿈 꿈 깨라 꿈 깨
1: 내 돈
5: 모든 봄꽃들이 꽃을 먼저 피우는 까닭은 간절한 소망 때문이 아닐까요 근간은 봄날이 짧아져서인지 화창한 봄날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봄의 나뭇가지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파릇한 눈을 뜬다고 합니다. 안덕인에 살고 있는 마오꿈 씨는 늘 꽃과 같이 아름다운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가족 친척들에게 노래 무지개 인생을 요청해왔습니다. 그 외 훈춘시에 살고 있는 한종자 씨도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70세, 80세 또는 90세를 살아서도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삶은 풀지 않은 선물보다 더 소중하기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훈천시에 살고 있는 강복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강복순 씨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와서인지 지금도 항상 오빠에게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오빠의 77세 생신 선물로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강복순 씨의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단단히 불어오는 바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소박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인지 정답은 없지만 짧은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웃음으로 꽃피는 인생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햇살의 고마움으로 아침 창을 열면 흐릿하게 미소 짓는 바람이 있어 참 좋다. 흩어진 머리카락 쓸어 올리며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비틀거리는 하루지만 걸을 수 있다는 고마운 두 다리가 있어서 참 좋다.

이마에 맺혀도 열심히 살아가는 얼굴에 미소가 넘쳐서 참 좋다.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지만 내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좋다. 환하게 웃어주는 햇살의 고마움으로 아침 창을 열면 흐릿하게 미소 짓는 바람이 있어 참 좋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금이 참 좋다.

안성란님의 글 지금이 참 좋다라는 글과 함께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해보는데요.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과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짐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을 느끼고 누리고 때로는 아파할 권리까지도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미소를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멜로디가 매력적인 노래 오늘도 응원할게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 주의 주중입니다. 자칫하면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렇지만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또 누군가의 하루도 응원할 수 있고 본인도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여성클럽은 윤하림 작가님의 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덴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참 좋은 노래 한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 역시 제가 참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0: 네, 노래가 참 좋죠. 아직도 여운이 남겨지는 그런 곡인데요. 아,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하면서 노래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 노래 방송이 끝나고 우리 위챗그룹에 올려주세요 라고 해주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 가족분들도 좋아하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곡을 잘했나 이런 또 으쓱함도 생기기도 하죠.
1: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2: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나는 중국 연변에 살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우리나라 항일 역사에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내가 연변에서 왔다고 하면 연변 처녀로 불리어지기 일쑤다. 나는 처음부터 연변으로 오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흔히 유학이라고 하면 미국, 캐나다를 상상하게 되니 나도 그런 곳들에 가고 싶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사업상 일로 이 땅을 택했으니 자녀인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했다. 처음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면서 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떠올렸다. 왜서인지 까만 피부에 미소 짓는 아이들이 있는 곳일 것 같았다. 물론 지금이야 중국을 잘 알고 내가 한국에서 산 날보다 중국에서 산 날이 많아 중국이 더 고향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갓 수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온갖 두려움과 편견에 차

있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온 나는 의외로 새 환경에 잘 적응했다. 친구들과 말은 통하지 않아도 단순한 게임을 하면서 친해져 갔다. 그때 내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친구와 어렵게 쌓은 관계가 너무 소중했기에 그 관계에서 쌓이는 화를 집에서 풀었다. 나는 내 또래들에게 사려 깊은 친구가 되는 반면 집에서는 점점 못난 사람이 돼갔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를 제일 잘 알고 제일 리해해주는 가족들은 나 때문에 상처받았고 마음 아파했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어렸고 내가 하는 행동이 불효가 될 수 있음을 몰랐다. 부모님은 그런 뾰로통하고 까칠한 나를 감싸 안아주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집에서의 시간, 자녀들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방에만 있는 나는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부모님께 나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내 사소한 행동, 무심한 말투가 부모님께는 큰 상처였고 그냥 톡톡 던지는 말들이 부모님께서 자식을 키워오신 방식을 부정하는 소리가 돼 가시로 콕콕 박혔다. 하지만 어린 나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돼 레이가 없다, 형제들과 많이 다툰다 등의 이유로 우리 자매들 중에서 가장 많이 혼나는 것 같아 서럽기만 했다. 부모님과 나의 사이는 이런 점들 때문에 서먹한 사이가 됐다. 그렇지만 그 후 일어난 일은 나의 모든 생각을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고 아침에 잠이 많이 쏟아지던 나른한 하루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낮잠을 많이 자서 그랬던지 분명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잠이 오지 않았다기보다 베개에 머리가 닿으면 뒤통수가 진 이겨지는 듯해서 잘 수가 없었다. 새벽 6시 잠이 깨신 엄마와 마주하고 나서야 내가 밤을 꼬박 샜음을 알았다.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등교한 나는 1교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머리와 얼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자꾸 흔들리는 내 모습에 당황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애써 진정하려 했지만 떨림이 계속됐다. 마침 종소리가 울리자 나는 곧바로 양호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손은 마치 크게 박수를 치는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였고 입과 턱이 옆으로 돌아갔다. 사물을 볼 때 초점이 잡히지 않았으며 몸이 떨렸고 두려웠다. 부모님도 크게 당황해서 날 병원에 데리고 가셨고 나는 난생 처음 MRI를 찍어보며 뇌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고 집에 돌아왔다. 의사 선생님은 얼굴이 떨린 걸 봐선 면봉의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병명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날 후로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부모님은 침, 마사지 등 좋다는 방법은 다 쓰면서 내 병의 원인을 알아보고 치료를 부탁했다. 나는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혹은 눈만 감고 멍한 정신으로 밤을 샜다. 긴긴 밤에 지친 나는 살이 빠졌으며 초췌해갔다. 학교에 가지 않았기에 시간은 많았지만 세상이 흐리게 보여 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핸드폰을 보면 구역질이 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24시간을 맨정신으로 버텨야 하다니. 밤이 지루하기 그지 없었지만 낮이 되면 밤이 오길 고대했다. 부모님의 노력 덕분인지 날이 갈수록 몸의 떨림은 사라져갔지만 흐릿한 시력과 불면 증상은 계속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난 밤마다 눈물이 나왔던 것 같다. 왜 하필 내가 아파야 하냐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때 내 곁에는 부모님이 계셨다. 부모님은 잠을 못 이루는 내 곁에서 밤을 샜고 내 곁에서 동무가 돼주셨다. 날 위한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나보다 내가 아픈 걸 더 마음 아파하셨다. 철이 없던 시절에 나는 빨리 대학에 가고 독립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아파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고 부모님이 내 곁에 없을 미래가 두려워졌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아팠으면 어땠을까? 많이 괴로웠겠지? 나 혼자 견뎌내야 했겠지? 여러 생각들을 떠올리고 생각에 변화가 생긴 후 나는 완전히 나아졌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나니 당연한 순서처럼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졌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읽은 책에서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같은 지극한 효심만 접해봤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확신도 없었다. 어느 날 그냥 기분이 좋아 엄마를 도와 청소를 했다. 나는 그저 엄마가 시킨 일을 한 것뿐인데 엄마는 기분이 활짝 피었다. 아, 부모님은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셨다. 사소한 행동이 불효가 되는 것처럼 효 또한 사소한 행동으로 행할 수 있었다. 청소 한번 하는 것, 부모님께 애교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딸밖에 없어 하며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효라는 건 거창한 이벤트를 통해서만 완성되거나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내 사소한 행동으로 부모님께서 몇 시간 동안 싱글벙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린다.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좋은 열매가 됐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좋고 이제라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깨달음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싶다.

이상은 윤하림 작가님의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글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효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적은 글이었는데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렇죠. 좋은 나무가 있어야 좋은 열매가 열리고 또 좋은 나무보다는 좋은 뿌리가 있어야 또 좋은 나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참 빨리 흐릅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레일의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 걸음씩 그 자국이 꽃잎이 되도록 주어진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기적 같은 순간들을 기대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늘 마음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매일매일 접하며 지냅니다. 네, 비교가 일상이 됐고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잃은 채 쫓기듯 살아갑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듯 보이는 타인의 모습에 주눅들어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힘을 내보자 다짐해도 자꾸만 흔들리고 쪼그라드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멀리 도망가는 것이라고. 또 현재 숨쉬고 있다는 것이 곧 행복의 순간이라고.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긍정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희망을 갖고 현재를 즐긴다면 우리는 여유도 되찾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신을 믿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행은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만나며 자신을 재발견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는 힐링이라고 부르죠. 네, 오늘은 안료홍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란

신군의 가족은 내 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여행을 다닌다. 휴식일에 집에 붙어있지 않는 까닭을 물어보니 그 대답이 퍼그나 인상적이다. 나한테 집은 그냥 직장이야. 그것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주말도 따로 없는 직장. 1년 내내 출근 중이라고 가정해봐. 미치지 않겠어? 친구는 몸을 풀고 처음 한 달을 도우미 손을 빌고는 그 뒤로 쭉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 요가와 살림으로 지칠 때마다 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눈물을 보이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진심해지는가 싶더니 모멘트에 올라오는 여행 사진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일상에 시들어가는 아내가 걱정되어 보다 못한 친구 남편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제안한 게 그녀에겐 기분 전환이 됐던 것이다.

처음 떠나는 여행에 친구는 한껏 들떠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검색해보고 구입하면서 부산을 떨었다. 2박 3일로 떠나는 여행 짐 가방이 3개나 될 만큼 친구는 꼼꼼히 신경 썼다. 아이가 두돌이 되어서부터 여행을 다녔으니 이젠 여행 마니아가 다 됐다. 거의 주말마다 도시 주변의 경치나 공기가 좋은 곳으로 여행 가서 힐링하고 온다는 친구. 낯선 환경에서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나면 새로운 한 주를 가벼운 마음으로 맞을 수 있다면서 친구는 즐거워한다. 일상이 요란해질 때마다 여행지에서의 풍경을 떠올리며 추억으로 남겨놓은 사진들을 꺼내보면서 기억에 온치를 더해준다고 한다.

여행은 말이야 돈 값어치 이상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 적게는 몇백 원, 많이 들어봤자 몇천 원 여행 경비를 아낀다고 해서 은행 잔고가 크게 불어나진 않더라. 대신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여행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매력이 있나 보다. 친구가 구슬렸다.

너도 그냥 떠나. 길에서 애가 아플까봐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애들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강인해. 비상약품을 챙기고 어디든 떠나. 낯선 곳에서 얻는 힐링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황홀해.

올 여름에는 무더위를 말끔히 날려줄 푸른 바다가 있는 여행지도 좋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가까운 시골도 좋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봐야겠다. 나도 여행의 즐거움을 누려보고 싶다. 낯선 곳에서 내 발걸음의 끝에 어떤 설레임이 찾아올지 모든 기대된다.

안료행이란. 네, 오늘은 안료홍님의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네, 평소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면 우리는 스스로와 마주칩니다. 산 꼭대기에서 느낀 바람, 바다가 붙이는 파도, 이웃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내는 거울입니다. 료행 중에 겪는 아하 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며 잊었던 감정들을 되살리게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는 질문들. 숙소 창문에서 지켜본 저녁의 노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킵니다. 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어떤 곳을 가야 할까라고 고민했지만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느꼈었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그야말로 마음의 여정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만나는 것만큼 새로운 스스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여행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한결같다. 네, 이 표현들을 보면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마음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떨림처럼 미세한 기분과 감정을 읽어내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가 통하면 다른 모든 것이 통하기도 하죠. 이처럼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더없는 행운이겠죠. 네, 오늘도 화사하게 웃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이춘시는 림업에 힘입어 생겨나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흥룡강성을 시찰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이춘을 찾아 오랜 림업 지역이 활기로 넘치도록 할 것을 제시해 발전 방식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던 이춘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5월 21일 막을 내린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서 이춘 영달공예의 북침향 시리즈 전시품이 수많은 중외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장계협 총경리는 예전에 림업 노동자였습니다. 10년 전 총서기가 이춘을 시찰할 때 그가 썩은 나무뿌리로 만든 북침향 뿌리 조각을 보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의 수공작업장은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장계협 씨는 그때 당시 총서기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업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에서 영달공예 전시 부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춘을 말한다라는 전자상거래 팀이 현지 숲속에 량질의 제품들을 홍보했습니다. 팀이 결성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매출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빗발치는 주문에 맞춰 숲속에서는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 최대 블루베리 집중 재배기지인 이춘 305호 림업국 블루베리 산업단지 내에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작업자들은 단지 내에 토마토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주 공간에서 육종을 거친 모종이 자라 토마토가 열리면 맛도 더 좋고 제품 부가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10년간 다각화된 발전으로 산업단지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온실하우스는 100동에 육박합니다. 단지 내에는 새로 완공된 8동이제로 에너지하우스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원래 블루베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만 재배할 수 있었지만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에 힘입어 이춘은 성내에서 처음으로 블루베리 겨울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특별한 녹색 거래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호 림업국의 5,000톤 룡강 그린 탄소가 40만 원에 거래되며 성내 첫 맞춤형 탄소 배출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어 또 내몽고른행과 협력이 달성돼 5만 7천 톤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담보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이 바로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를 가동하게 된 근원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경제는 숲에서 금캐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춘의 광활한 산림지대에 들어서면 림업장 직원들이 잣, 허니베리, 흰버섯을 림업지역 발전 방식 전환 및 소득 증대를 이끄는 부자 열매로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춘 자작나무 수액은 얼마 전 공업 및 정보화부의 연도 중국 소비 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생산액이 75% 늘었습니다. 이춘은 또 숲 생태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산소 음이온이 넘쳐나는 천연 산소 카페를 품은 이 도시는 이제 막 여름 관광 모드에 돌입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숲 속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춘은 과거 벌목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다업종 병행 발전으로 전환하며 녹색 생태를 발전의 황금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전 할빈에서 열린 제10회 중로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특색 있는 혁신 제품들을 선보이며 중한 협력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박람회는 우수한 국제화 자원, 완비된 비즈니스 경영 체계,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시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산 홍삼 제품이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빈 헤다달테크는 처음으로 한국 아침 마당 홍삼 제품 라인을 전시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품목,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소비 포지셔닝으로 많은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손용호 할빈 헤다달테크 부사장은 중로 박람회의 정확한 매칭 자원을 활용해 식품업계 바이어와 판매자 간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상업 무역 거래 효율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양측 간 협력 경험을 최적화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협력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손 부사장은 흑룡강성은 러시아와 접해 있어 최적의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내륙 시장 진입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이 돼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편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 융합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부대 행사 중 하나인 한국 흑룡강 식품산업 투자협력 및 경제 무역 매칭 교류회도 열렸습니다. 50개 중한기업의 대표들은 매칭 세션에서 심층 협상과 맞춤형 매칭을 진행했습니다. 제품 맛, 유통 채널 배치, 브랜드 홍보, 공급사슬 협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할빈 중한국제혁신산업협력센터 김학봉 사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센터가 중한산업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더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산과 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이웃입니다. 상호 비자 면제 정책에 힘입어 양국 간 왕래는 더욱 편리하고 원활해지고 있으며 문화 관광, 의료 협력, 상업 무역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로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말에 잠깐 다녀오는 형식의 국경 간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국 관광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흑룡강성은 입국 관광 편의화 10대 조치를 발표했으며 쇼핑과 소비, 중의학 및 건강관리, 민속체험 등 다양한 업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분화 출입국 국경검문소의 통계에 따르면 5월 중순 기준 수분화 통상구를 이용한 출입국 인원은 연인원 21만 6천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했는데 이 중 러시아인 입국 관광객 비율이 55%를 넘었습니다. 흑화 통상구 역시 여객이 급증해 4월 말 기준 올해 출입국 인원이 이미 연인원 35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대환 그룹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으로 벼 모내기 작업이 전면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농업개간지대에 4,700여만 무에 달하는 농작물 파종 작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모든 작물이 고수확기 내에 파종을 마쳐 올해에도 풍작을 거둘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일전 할빈시 아성구 문화스포츠센터 체육장에서 동북 사람들만의 축구 축제인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4개성 자치구가 손잡고 추진한 이번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는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축구를 매개로 전민 운동의 활력을 흑룡강, 려녕, 길림, 내몽골 전역에 전했습니다. 개막식은 볼거리가 가득했고 문화와 스포츠의 융합으로 색다른 불꽃을 피웠습니다. 오프닝 북춤 금원 장관은 유서 깊은 금원 문화와 중국 북방 사람들의 호방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챔피언 영춘감이 직접 자리해 대회의 챔피언의 힘을 가득 불어넣었고 할빈 교향악단의 연주는 음악의 도시와 세계 음악 도시의 예술적 저력과 그라운드의 뜨거운 열정을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이번 리그는 10월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 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北东听月醉了黄河落下，一夜乌篷船摇醒秦淮。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밤장막이 서서히 드리웠다. 눈빛에 반사만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눈을 가득 떠인 마른 나무와 가지들이 바람에 몸부림치며 팽팽하게 조인 가는 쇠줄을 당겼다 놓았을 때처럼 애처롭게 떠는 소리로 울부짖는다. 광풍은 사정없이 눈판 위로 내달리며 둔덕의 눈을 웅댕이로 쓸어가고 지붕 위의 흰 이불을 훌훌 벗겨버린다. 든든치 못한 이영이 바람에 뭉청뭉청 뜯기어 하늘에 날아올라 산산이 흩어진다. 땅에 납작하니 붙은 초가집들은 한이 바람 속에 떨고 있었다. 집집의 창문마다에서 누런 불빛이 새어나왔다.

0: 사위는 고요하였다. 늘 듣던 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팔로군과 유격대 활동의 편리를 위하여 사람들은 개를 몽땅 잡아버렸던 것이다. 어머니는 피난 때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설거리로 남겨둔 얼마 안 되는 밀가루에 삶은 고구마를 섞어 달콤한 떡을 구워서 강영천의 몫으로 하고 자기 집에서 먹을 것으로는 강냉이 떡과 말린 고구마를 마련하였다. 어머니가 일손을 마치고 보니 수자는 동생을 데리고 놀고 덕견이는 자기의 얼룩 고양이를 먹이면서 딱 친구와 말하듯 다정하게 리별의 정을 속삭이고 있었다.
1: 빨리 먹어. 배불리 먹고 너 혼자 달아나거라. 응? 응? 왜 부르통에 있지? 안 돼. 엄마는 널 못 데려가게 해. 밖은 춥거든. 옳지. 약속했어?
0: 덕견이는 고양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는 콩콩 뛰기도 하고 뱅글뱅글 돌기도 했다. 아들의 극성스럽고 천진한 기색을 보고 어머니는 그만 참을 수 없어 빙긋 웃어버렸다. 덕강이가 밖에서 돌아왔다. 그는 다리에 몇백 건의 물건이라도 피끄러 맨 듯이 느릿느릿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솥을 뽑아낸 부뚜막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심상치 않은 고동이 이상하여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얼굴이 이그러진 덕강이 눈에 눈물이 그렁하였다. 어머니는 오리둥절해 있다가 무엇을 알아차린 듯 웃음을 지으며 그를 타일렀다.
2: 참, 먹가게 하면 아 그만 두려무나. 그들은 싸우러 가는 것이지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다 너 대화에서 떨어지면 어쩌자고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날 더와 물건을 들어줘도 좋고.
1: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0: 덕강이는 한쪽으로 몸을 팩 돌리며 어머니와 분풀이를 하려고 하였다.
1: 어머니, 외놈을 치는 데는 남자고 여자고 아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한몫씩 있잖아요. 아 그리고 나는 아동단 단장인데 어떻게 백성들과 같이 외놈한테 쫓겨다니겠어요. 그건 못난이 날 짓이에요.
0: 잠깐 생각에 잠겼던 덕강이는 다시 몸을 돌이켜서 흥분을 가라앉히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2: 우리 덕강이가 이젠 평민이 아니란 말이지.
0: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자가 끼어들었다.
3: 나도 평민이 아니고 아동단원이야. 평백성들은 따라가지 않겠어.
0: 덕견이도 고양이를 안고 같이 떠들었다.
1: 나는 아동단도 아니고 평백성도 아니야. 형, 난 형을 따라갈래.
0: 어머니는 가까스로 웃음을 참고 너 대답해보렴 하는 뜻으로 덕강이를 지켜보았다. 덕강이는 얼굴을 약간 붉히고 화가 나서 누이 동생을 흘기며 큰 소리를 탕 쳤다.
1: 네 따위가 얼마나 크길래 떠들어대? 개집애 같은 게.
0: 수자는 수고 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을 어머니 품에 안겨주고는 가슴을 쏙 내밀며 고개를 번쩍 축혀들고 오빠에게 다가와서 의젓하게 말하였다.
3: 흥! 아동단 단장이라는 게 아동단 단원을 업신 여기는구나. 개집애? 그래, 개집애가 어떻다는 거야? 이제 방금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고선?

0: 덕강이는 덩달아 조살거리려는 덕견이를 한 손으로 밀쳐버리고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빨개졌다. 누이 동생에게 말꼬리를 잡힌 줄을 알기는 했으나 지고 싶지는 않아서 수자를 보고 큰 소리를 쳤다.
1: 어, 네가 뭐길래 우쭐한걸요? 어쨌든 너는 안 돼. 나야 단장이니 아무튼 될 수 있지. 아, 못 믿겠으면 우리 누가 힘이 세나 겨뤄보자.
2: 부끄럽지도 않나 봐. 그들은 벌써 오빠를 퇴짜놨는데도 나보고 안 된다고 말해?
0: 수자가 머리태를 획 뿌리치며 말을 막 쏟아놓으려는 것을 어머니가 밀막아버렸다.
3: 엄마!
0: 만자는 오빠와 누나가 아기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불러대었다.
3: 엄마!
1: 그래.
0: 어머니는 그를 안고 웃으며 물었다.
1: 왜? 우리 만자도 평백성이 아니래서 엄마를 따라가지 않겠니? 응?
3: 아니, 엄마 따라가. 엄마 같이 가.
1: 옳지. 그래도 우리 만자가 말 잘 듣거든. 이제 다 큰 처녀가 되면 그때 가거라. 응?
0: 어머니는 다시 덕강이 보고 말했다.
1: 됐다. 그만 떠들어라. 간부들이 대답하지 않는데 집에 와서 엄마와 동생을 보고 무슨 화풀이를 하냐? 우리라고 별 수가 있냐? 참, 내 누나는 어떻게 됐니?
0: 가슴 속에 울분이 한가득 찬 덕강이는 수자가 계속 손가락으로 볼을 건드리며 골려주는 데다 어머니까지 이렇게 말하자 벌분 소리로 대답하였다.
1: 나 몰라요.
0: 그는 말도 채 못 맺고 그만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찔끔찔끔 짰다. 어머니는 수자의 머리를 살짝 때려주며 흘끔 눈짓을 해보이고는 아이를 넘겨주었다.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는 덕강이에게 다가가서 달래였다.
1: 덕강아, 어서 눈물을 거둬라. 동생들이 웃겠다. 내도 여느 때에는 눈물이 없던 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니? 그만 그쳐라. 몇 년 지나 다 커서 가도 되지 않느냐? 응? 어머니, 내가 다 크면 외놈이 있어야 싸우죠. 그 땅에 외놈들이 다 죽어버린 지가 옛날이겠는데.
0: 덕강이는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1: 정말이지. 외놈들이 그때까지 백일까?
0: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1: 좋다. 기름식을 좀 싸서 들어라. 내 강동지한테 말해서 너를 꼭 가게 할 테니.
4: 네? 어머니, 정말?
0: 어머니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는 아들의 기쁨이 꽃이 핀 얼굴을 눈여겨보며 가볍게 그러나 믿음없게 머리를 끄덕였다.

0: 사랑채 문어귀에 이른 어머니는 안에서 새 나오는 말소리를 듣고 발을 멈추었다. 그는 자신이 장단지까지 차는 눈 속에 서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다. 눈바람이 옷자락을 펄럭이고 얼굴을 때리며 머리를 마구 뜯는 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1: 아니, 수연이, 잘 생각해보. 동무는 문제없다 해도 아주머니는 누가 돌보겠어. 온통 얼음판, 눈구덩인데 허약한 몸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요?
0: 어머니의 귀에 낮게 울리는 강영천의 간곡한 말소리가 친절하고 고맙게 들려왔다.
2: 강동지, 저를 위해서도 생각해야죠. 공산당원인 제가 어떻게 뒤떨어질 수 있겠어요? 총을 잡고 외놈들과 싸워야 하지 않나요?
0: 남자의 목소리처럼 굵직한 수연이의 격동된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가슴이 쓰리고도 후드워났다.
1: 그런 걸 낙후하다고는 하지 않소. 총을 잡아야만 놈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오. 동무는 마을의 사업을 도울 수 있어.
2: 마을 일은 독수나바이와 옥추 그리고 란자네가 해내요. 강동지, 제가 어머니를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에게는 실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울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리고 또 저의 큰 동생도 있고요.
0: 침묵이 흘렀다. 강영천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분명하였다.
1: 아주머니가 허락하겠는지.
2: 제 생각엔 어머니도.
3: 난 동의한다. 가거라.
0: 어머니는 말하며 문 안으로 들어섰다. 딸은 구둘가에 걸터앉아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타고 내려온 치렁치렁한 까만 머리태에 빨간 댕기를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강영천은 버릇처럼 진회색 섬조거리를 제끼고 한 손을 주머니 속에 넣은 채 봉당에서 오락가락 거닐고 있었다. 불시에 나타난 어머니와 그의 단호한 대답에 그들은 깜짝 놀랐다. 강영천은 급히 다가와서 매우 격동되어 불렀다.
1: 아주머니.
0: 수연이는 머리태를 뒤로 뿌리치며 고개를 번쩍 축혀들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어찌된 영문인지 부끄럽고도 억울한 듯 얼굴을 붉혔다. 반짝거리는 예쁜 큰 눈은 마치도 맑고 그윽한 호수같이 물기를 가득 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다가와서 어깨에 엎드며 두 팔로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다급히 속삭이었다.
2: 어머니!
0: 어머니는 문 밖에서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다 나니 눈에 묻힌 발이 얼어들어 감각을 잃었으며 몸에는 온기가 한 점도 남지 않고 바람에 날려버렸으며 머리는 북대기처럼 헝클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강영천의 뜨거운 말에 감격하였다. 그러나 그를 더욱 흥분시킨 것은 딸이 공산당원이란 것이었다. 이전에는 속으로 짐작했지만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바로 이런 일에서도 자기의 자식들이 남에게 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그였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가 딸의 행동을 막아놨을까 봐 우려하는 것을 두고 그는 괴로워하였다.
3: 애미가 언제 너희들을 방해했더냐?
0: 그가 매우 언짢아 하는 것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걱정거리로 여기는 것이었다.
3: 그럼 너희들이 찾아와서 청을 얼러버려무나.
0: 어머니는 생각하며 돌아서려다가 인차 자존심을 눌러버렸다. 그들을 난감하게 만들거나 자기 때문에 근심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로서의 사랑, 자식들에 대한 무한한 너그러움,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는 성품으로 하여 아들마저 전투에 참가시켜달라고 청원 들려는 마음은 그로하여금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와 힘있는 대답을 하게 하였다. 어머니는 손으로 딸의 얼굴에 흘러내린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뒤로 쓸어 넘겨주며 당부하였다.
3: 마음 놓고 가거라. 이예민 염려 말고.
0: 수연이는 이제 와서 도리어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어머니를 몹시 아끼는 마음으로 어머니 이마에 흩어진 머리를 다듬어주며 물었다.
2: 어머니, 괜찮겠어요?
0: 어머니는 대답

0: 대답하고 나서 강영천에게 몸을 돌리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1: 영천 이 사람, 애를 가게 해주게나. 그리고 덕강이도 나더러 자네 보고 말해달라고 저러는데 걔도 데려가오. 우리 덕강이 울었다오.
0: 강영천은 깜짝 놀라 급히 막아 나섰다.
2: 아주머니, 안 됩니다. 다 가면 집은 어쩌고요. 그리고 덕강이는 아직 어리지 않아요.
1: 집? 집엔 내가 있잖소. 덕강이 걔도 어리지 않소. 자네를 따라가면 난 마음이 너유.
0: 어머니는 떠듬거리며 부드러운 눈길로 딸과 강영천을 번갈아 보았다. 하나의 새롭고도 야릇한 생각이 아리송하게 떠올랐다.

드라마 숨바귀꽃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나리꽃,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고향의 봄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꽃들의 향기가 그윽하게 전해오니 저절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희망의 물결이 가슴 가득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마음의 꽃편지를 담고 앞날을 그려보고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봄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면서 노래 인생 시계를 감상합시다.

인생은 하나의 긴 동영상이 아니라 여러 사진들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잘 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북성 석가장시에 살고 있는 윤진영 씨는 유한한 인생을 참답게 살아가려면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면서 요청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위 분들과 동료들에게 노래 인생살이를 요청해 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눈물 흘렸던 기억보다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더 많이 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마음가짐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서성 서주시에 살고 있는 권명규 씨는 훈주시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도와주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럼 권명규 씨 어머님께서 힘을 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하셨던 백일몽을 보내드립니다.
1: 내 정말 이게 정말 무슨 발전지 내 정말 예, 미시여. 글쎄, 잼도 내 남동생, 제 친구 둘째 아들이 돌생일세는 대로 제 맵을 구수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간 게 상기다 이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주무는 거죠. 이렇게 됐지 뭐, 폭 취했지 뭐. 아유, 어찌 뭐 천안 매부지간에 저렇게 꿈치감도 맨날 거저 찰가말처럼 딱 붙어있는 게 두꺼먹꺼먼 남자 집에서 거의 노는 게 내 퇴근하기 전이래도 밥을 따끈따끈한 거 해놓고 이렇게 딱 기다려줬으면 내 얼마나 감도 먹겠음도. 아유, 내 가불간 것도 두럭이 매발. 내 오늘은 진짜 못 참지 뭐 그저 내. 아이고, 내 원래 못 살겠단데.
2: 빨리 가요, 야 정말 빨리 가요, 빨리 야.
3: 어딜 붙여?
2: 나 매부 지금 이럴 때 아이란디 내 생일 봄날인 온다.
1: 됐다. 동네 영사 한 줄 모르고 서리 리진아 날래 그 매부를 구슬 뚫어.
4: 저놈이 먼저 들어가.
2: 야, 매부 먼저 들어가.
4: 저놈이 먼저 들어가라.
2: 야 누나.
1: 아우, 야, 이거 술을 얼마나 퍼먹었으면 이렇게 지독한 냄새 나뇨?
2: 오늘은 우리 매부 내가 같이 먹자 해가지고.
1: 무슨 그래. 매부?
2: 아이, 수고하십니다. 예.
1: 가긴 어디를 가는데 좀 불러놔. 야, 좀 사람질해라. 어? 할 일 없게 누나한테 엎어져서 살겠니? 어? 정말, 아니다. 둘 다 들어가, 엎어져. 잣.
5: 야, 알았어.
2: 갔어. 어, 그기야 못되다야. 어, 저거 내 파트. 내부 어디 좀 참서 잡는 게 아즈바야라고. 우리 나디야 속이 타서 그러는 게요. 이게야 그저 다 돈 문제란디. 돈만 많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아예 생긴단디.
4: 아, 그런 노래야 나도 알지.
2: 걔네 것이 어디 돈이 생길 때 있어 글쎄. 아, 하늘에서 딸 한마디 툭 떨어졌어. 만져보고 죽어도 와야겠다. 그래서 매부 오늘부터 우리 인생 달라지요.
4: 뭐 또 달라고 뭐. 오늘 내 부질한 거 알지? 빰빠 나 없어.
2: 야, 없어. 야 매부도 매부 나를 보기는 뭘. 에이. 매부 내 오늘 어째서 빨리 집에 오자는 거. 아우.
4: 아이고 하기도 쉽지요.
2: 매부 아. 이게 뭐예요?
4: 벗고 이제?
2: 야
4: 이게 몇 자요?
2: 200장
4: 200장 이 뭐 저놈이 평소에 담배도 더 없어서 누나한테서 10원씩 빌어서 쏴피우는 신세. 혹시
2: 야, 정말
4: 어디서 났어요?
2: 아, 매부 내 아침에 일찍 아 리스 자식 간 거 알지?
4: 글쎄 아침 10시에 나갔지.
2: 그랬지. 어. 그리고 내 어쩌는 게 무슨 꿈꾼지 알마나?
4: 근데 어떻게
2: 잘 됐어야 내 어쩌는 게야 온 저녁 돼지 똥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 꿈꿨다니.
4: 아, 그래서?
2: 그래서 내 아침 전가 10시 리시장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게 어. 손님은 하늘에도 없고야 어. 매상마다 복고이 10장씩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놓여져 있더란 말이오.
4: 옳소. 요즘은 군일지가 뭐야? 야. 원래는 저 코프도 놓고 수건도 놓고 하더니 요새는 복고는 다 놓는다.
2: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서 내가 20상의 복고 내가 싹 걷어왔어. 잘했지.
4: 뭐이러?
2: 아, 그냥 도둑질은 야 정말 매부 누기도 모르어. 어째 그런가며 내 그 20상의 복권이야 한 장도 남김없이 싹 걷어왔길래 사람들은 원래 그거 아이 나는 거 한단 말이야. 내부막에서 입을 다 물면 아무 일도 없어.
4: 내 사이부터 다 물지.
2: 안 더워서 일도 500마이 터진 거 알지?
4: 알지? 이번 주에 터졌지. 500만 옆에 사람들 다.
6: 근데 가고 가. 딱 밀자 쌓게.
4: 밀자 쌓다.
6: 한번 알아맞혀 봐.
4: 100장.
6: 이 정말 딱 다섯 자 쌓았어.
4: 딱 다섯 자.
6: 야, 딱 다섯 자 쌓는데 일두 500만 걸렸는데 내 이 200자에서 일대 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4: 말이 아니 되지.
6: 말이 아니 되지.
4: 말이 아니 되지.
6: 말이 아니 되지. 되지.
4: 근데 야, 우리 건 이번에 상금 얼마라?
6: 야, 우리 것 이번에 500만이라.
4: 500만?
6: 야, 근데 운수 좋아서 하나 더 맞으면 계산해 봐.
4: 두 개, 두 개,
6: 두 개.
4: 잠깐만,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삼천. 야, 너 떼알고 돼서 하나 더 맞으면 세 개,
4: 세 개.
6: 야,
4: 삼, 오, 십오,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6: 어째로 매부? 야, 매부! 야, 사람이란 게 별나다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가는구나. 죽지 마, 매부!
4: 어야, 살아났다.
6: 매부, 죽지. 내 그더러 못 죽으면 어떻게 죽어.
4: 살아났다. 아, 근데 어째 입이 쫙쫙 마르네. 왜 없는가 보지.
6: 아, 있지, 있지. 조금만 기다려. 매부. 어서.
4: 야. 어야, 이게 어째 어디서 보던 술팽제?
6: 야, 내 그 잔치 집에 그 남은 배수 싹 걷어왔어.
4: 야,
6: 야, 그리고 요 안지도.
4: 어, 여기 이제 먹던 채.
6: 야,
4: 야, 살림이다.
6: 잠깐. 아, 좋겠다 이제. 아,
4: 깨겠어.
6: 울제. 매부 정말. 이번 나 천안비에서 개고사 했어. 야, 그렇게도 우리 누나한테 구박 받으면서도 이 나를 위해서 두둔해 나설 때마다 난 정말 자다가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4: 저렴.
6: 야,
4: 저렴도 고사했어.
6: 야,
4: 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6: 야, 매부 그대 성공했다.
4: 성공했다.
6: 매부, 매부 어쩌냐. 우리 그 남들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서 잘 살아 먹여.
4: 어서

0: 뻔치를 알았어.
1: 뻔치로? 뻔치.
0: 연구 야지가.
1: 야야 연구.
0: 그 사람 샌다이 먹고 댕비 너덜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과일.
1: 어 잘한 게 뻔치. 루발 싸. 루발 루발
0: 루발 싸.
1: 또.
0: 야 이거 무슨 야 이거 무슨.
1: 알았어.
0: 야 뭐. 지부 지부 사격
1: 저를
0: 200평짜리
1: 200평이다
0: 1, 2층
1: 1, 2층
0: 걸로
1: 걸로까지
0: 야 걸로 2층 차라리 가지요
1: 무슨 걸 2층에 가지요
0: 가지요
1: 그러니까 내 어서부터 집이 있단 말이오
0: 그렇지
1: 야, 집이 있지 야 매번 쏘라 쏴야지
0: 쏘라 쏴야지
1: 야 이거 아 근데 매번 우리 진정하고 야. 우리 요 집들이야
0: 야
1: 우리 요 500만이 비하면 세 마리 피요 또
0: 야 돈 쓰기도 바쁘다 야
1: 아이고
0: 아이고 뭐 아 무슨
1: 무슨
0: 벌써
1: 뭐
0: 내 자 안펌 바꾸게
1: 아 이제 뭐이라 뭐 바꾸겠다
0: 안펌 바꿔버리게
1: 시간 아 우리 누나를 바꾸겠다 말이오
0: 이 낙이네 이
1: 아이 우리 롱타게 말세야 지금까지 우리 누기덕이 살아왔어 이게 위대한 어떤 사람 이름 말씀했어요 물판 사람을 말 때 절대 우물을 잊지 말라.
0: 해피엠는 게 정말.
1: 그래. 걔 매부야. 그 무슨 차도 새로 사고, 야 집도 새 걸 바꾸고 우리 누나까지 싹 바꿔버리고. 걔네 한 가지 물어보기요. 뭐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야,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와, 내 뭐 저를 돈 준다 했다 와 웃기는구나 와. 아이고.
0: 그게 어떻게 처럼이 떠요?
1: 아. 내 리식자에 가서 야 내 그 상황을 보고 다 가져왔길래 그래 내 돈 자꾸 내돈이가 그래
0: 야 오늘 부재 내 돈을 한거 알지?
1: 야 아오
0: 이번 그 장소 아이가 쓰면 볼거야라 사택전에 얻어오겠구나
1: 너희랑 그래 그게 내 돈이지 그래
0: 아 내 뭐
2: 어째 상기도 짜잡고 동네 형사기 이렇게 군수간가 어? 아이고 정말 남의 남자들은 외국에 드나들면서 돈 뜨고서 팍팍 벌어들여온다는데 우리 집에는 어? 한내다 아이고 돌싱이나 어? 낸데 이렇게 엎어서 살면서 아이고 내 정말 동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게 어떨게 이거 내 정말 떨다 엎어져 자
3: 야 알았어
4: 이보
1: 야 말해 먹여
4: 내 말이 나왔어야 할 얘기지 이보
1: 야
0: 소냄이 뭐야?
1: 야,
0: 우리 집에서 콩 잘라 먹고, 콩 잘라 자고, 콩 잘라 입고, 그거 돈으로 계산한 그게 얼마인지 아오? 이보 내 옛날에 하던 내 친구고, 지금 내 처남 내부 지가니까 그렇지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엉치 딱 잡 돌아버리지 옛날에 이게 이게.
1: 글쎄 그 말은 옳소. 아, 걔네 별난 말 다 하면 창피사네 한다 정말야.
0: 창피사네 하면 그 돈 어찌겠어?
1: 야, 아, 야. 매부 우리 이럴까? 딱 반자기로 하기요
4: 호쇼
1: 아이 매부 일대 한 해 걸리면 한 사람 250만씩
4: 호쇼.
1: 그리고 두 개 걸리면 한 사람 500만씩 어떻소?
4: 호쇼.
1: 야 어떻소?
0: 야 아고 바투들이 된다 야 정마야 그래겨
1: 그러겠다고?
0: 그래요
1: 야 우리 매부 남자다 저라 그러니까 우리 여자부터는
0: 100만 장자라 말이오
1: 아이 500만 장자!
0: 500만 장자!
1: 야!
3: 아,
4: 처남.
1: 야.
4: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그 썰로 떼져 술을 먹으면 가만히 먹으면 고생하던 거 생각하고 억세게 살아왔어.
3: 맞소. 그 한밤중에 입으로 뒤집어 쓰고 서로 떼서 술을 먹다가 서로 떼서 툭 터져서 입으로 적신 건 몇 번이고 그리고 또 우리 누나한테 발각돼서 집에서 쫓겨난 건 또 몇 번이요.
0: 다 역사의 한 페이지요.
3: 그렇소. 매부 고생했소.
0: 전하. 야, 걔네 내 누나한테 내 집을 받던 거 생각하니까 배리 꽉.
1: 야?
0: 아야, 어제 내 저 각신마루 타간 게 이 배를 번져주면 내 오늘 못 살.
1: 야야.
0: 내 오늘 저거 벌어서 떼나 이
1: 예.
0: 아이고, 전화 앞으로.
1: 야, 매부 어제 또 우리 누나한테 즉살나게 당하기 싶소?
0: 즉살나게 당하다.
1: 예.
0: 내 녹이요.
1: 예.
0: 내 백만 장자. 500만 장자. 500만 장자 오성복이요.
1: 저런
0: 종이 이제 당한단 말을.
1: 야,
0: 빨리 불어.
1: 아, 정신 이제.
0: 야.
1: 지켜. 야, 매부.

0: 야, 야, 와, 정신다.
1: 여기 좀 나오겠소. 연하라, 뭐 나오게?
0: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2: 어째서 이렇게 군수가냐, 아까 예? 술을 곱게 마셨으면 좀 어서 소리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피우면서 그 좀.
0: 봐라, 꼼짝도 못하면서래.
2: 어렵지 나라. 난 내일 출근
3: 어떻게? 이 상황 A지 뭐.
0: 야. 어야 정식이다.
3: 앉아라.
1: 똑바로 앉아라.
2: 이 나은 여자 약 잘못 먹었지?
3: 내 결혼에 너를 못 해준 게 뭐야? 아이, 그리고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2: 아이 그래 우리 못 해준 게 또 뭐 있을까?
3: 남들은 결혼하면 처가 집에서 차를 싸준다, 집을 싸준다 한다는데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2: 아이
3: 야.
2: 그래 우리 집에서 못 해준 게 뭐 있을까?
3: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2: 우리 아버지 어째? 우리 아버지 어째는데?
0: 우리 아버지 어째 말하니까?
3: 이봐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봐.
0: 어째? 이봐 이 안파미 같은 건 내한테 맡기고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라도 봤니?
2: 아이 이거 보셔. 사는 게야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아버지 무슨 상관있어?
0: 그러자,
2: 아버지를 왜 여기다 낀 게였을까? 왜 였는가? 왜 였는가? 예?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고 우리 둘이 사는 게 문제지. 예?
3: 이거 봐라. 이 나은 애치 국중 안 줄 아는가? 자식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 맨날 그래서 김치 애무 모디비 모디비 애무 초도부 이 그냥 같은 여자야.
2: 아이고 그러면 돈을 거저 팍팍 벌어들여서 그럼 내 해달란 거 다 해줄게.
0: 그게 돈 문제인가? 돈 문제가
2: 그래 돈 문제지 무슨 문제겠습니까?
3: 내 뭐 한 10년 내 뭐 먹고 살 줄 아니.
0: 예 매부 그래 때마다 매부 내 마 더 많이 먹두고 나무슨
2: 그러게 말이다.
0: 내 몸 맛있어서 먹어
2: 그래 뭐.
0: 야 살자니까 억지로 먹었지. 억지로 먹었지.
2: 살자고 억지로? 억지로 먹은 게 이렇게 살이 비둥비둥 쟀습니까?
0: 예? 이게 살 같아 보이니까.
2: 그래 이게 살이지 그래 뭐니까.
0: 이게 내 먹지 못한 영양 부족한 것도 아야 이러니까 붓긴 것도 붓긴
2: 아이고 것도. 돼지처럼 비둥비둥 살지 가지고 무슨 영양 부족은 또 무슨
0: 뭐 돼지?
2: 그래 돼지.
0: 돼지. 내 사람처럼 아이파시
2: 사람질 해야 사람으로 보지.
0: 내 인생 최대 실수 이마 너네 누나한테 서방한 게다 임마.
4: 야 젊었을 때 저 우리 누나 소개시켜달라고서 술을 싸놓고서 무릎 부터 꿇고서 손이야 발이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3: 내다
4: 그랬거나.
3: 야 그때는 서방이라는 건 못 가봐가지고 누나한테 서방하면 동생처럼 사랑받으며 잘 살래 했지.
4: 근데
3: 그대가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고사하고 얼어통하는가 감정이 통하는가. 아니 감자 싸고 소금 싸도 내가 한번 털어내본 적 있는가. 맨날 지 혼자 다 쏘러 싸라고 그게 각신가.
2: 그럼
3: 엄마지.
5: 부모 없이 산다고 불쌍해서 결혼해줬지.
2: 어디 가서 저런 백수 건다리를 내 데다 소개했냐? 그래도 뭐래? 누나, 자 이제요 영 부지런하고요 아 영 마음이란 착한 게 정적으로 봐서 아 괜찮나요? 하우 하우 야 이 병신아 누나를 이런 데다 소개하니
4: 야, 아 갓 젊었을 때서 어디 그랬어?
2: 네 누구 배야?
4: 야?
2: 도대체 누구 배야? 나! 나가!
4: 야,
2: 나가 살아!
4: 누나! 내 누나 집에 남네 어디가 살아라!
2: 나가 죽든 말든! 나가!
4: 야!
3: 야 더 있는 데 무시해볼 게 뭐예요?
2: 무시게? 아이고
3: 나도 나가서
2: 뭐 있다고?
4: 야!
3: 가자!
2: 나가셔! 당신도 리온다! 나가셔!
3: 하자!
2: 네, 하기셔!
3: 두고 봐라 제사이고 집이고 니다 가자라. 나 빈맘으로 썩 간다!
2: 예! 야, 하셔!
4: 아, 매부! 아 정말이요?
3: 정말이 그게! 야 너도 이 소리 했지? 누나를 탁 바꿔버려.
4: 뭐라고?
3: 내 용품은 여자 동생을 두고 다 얻어줄게.
2: 무슨
3: 어? 내가 지나가 살자. 바꿔라 바꿔.
2: 무시게.
3: 다 바꿔. 몽땅 바꿔라.
2: 무시게.
3: 바꿔. 바꿔. 모든 것 다 바꿔.
4: 아이.
3: 바꿔. 바꿔.
4: 누나. 우리 매부 정신 나가서.
2: 정신 나간 게라 완전 미쳤다 미쳤어.
4: 야. 매부 매부 그만아 그만아. 야. 아이고.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 무술에 500만 맞춰가지고 있고 오세요.
2: 어째 이것도 기시부터 째? 좋다 아무래도 리온할 바 알고 하자.
4: 야?
2: 내놔!
4: 무슨가?
3: 뭐?
2: 백만 장자라며
3: 이 더러 숫자 좀 아이디어.
4: 야 진짜 좀 아이디어. 아무리 형제가 그래 그만 아이디어.
2: 이거 내놔 못 내놓게 이긴 어딘데.
6: 이게 어디게 더야? 이게 어디 더야?
3: 그게 너,
6: 그게 이게?
3: 야, 그게 500만도 될 수 있고
7: 3만도 될 수 있다. 야,
6: 뭐라고? 이 복권 들고 500만이고 1000만이고, 야, 이 좋은 세월에 좀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데 왜 맨날 그 하늘 공주에서 공도에 떨어지겠는가고 이런 개꿈을 꾸고 있니? 개꿈! 꿈 깨라, 꿈 깨!
8: 모든 봄꽃들이 꽃을 먼저 피우는 까닭은 간절한 소망 때문이 아닐까요? 근간은 봄날이 짧아져서인지 화창한 봄날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봄의 나뭇가지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파릇한 눈을 뜬다고 합니다. 안덕현에 살고 있는 마오꿈 씨는 늘 꽃과 같이 아름다운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가족, 친척들에게 노래 무지개 인생을 요청해왔습니다. 그 외 훈춘시에 살고 있는 한정자 씨도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 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70세, 80세 또는 90세를 살아서도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삶은 풀지 않은 선물보다 더 소중하기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군춘시에 살고 있는 강복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강복순 씨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와서인지 지금도 항상 오빠에게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오빠의 77세 생신 선물로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강복순 씨의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인생은 기다림을 보내드립니다.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소박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인지 정답은 없지만 짧은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웃음으로 꽃피는 인생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超短波103.5MHz， 黑龙江朝鲜语广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적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속담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그 유래와 교훈이 담긴 깊은 의미는 흔히 잊히곤 합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식사와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를 말하는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속담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서하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일 땀을 흘려 일하며 생활을 이어갔지만 자주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어렸을 때부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말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음식과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부모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돕기보다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서하는 부모님이 지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늘 밝은 얼굴로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서하의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하의 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했고 작은 양식이라도 그날그날 살아가자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서하의 말은 물리적인 양식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이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서하의 말을 들으며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사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하의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들이 심었던 곡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가 있으니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서하의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양식이라도 나누어 먹고 살아갔습니다. 서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추모하며 그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속담에는 여러 가지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물리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속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서하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삶에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서하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말을 반복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 말 속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서하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히 현실을 무시하거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자신과 주변을 위한 힘을 얻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말한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상기시켜 줍니다. 잘 먹고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챙겨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하의 부모님은 힘든 상황 속에서

0: 않더라도 자신을 돌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힘이 되어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 속담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잘 살아라 라는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서하의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는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작은 기쁨을 찾고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의 가치를 놓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속담은 단순히 식사와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하의 이야기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보며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신경이 쓰였던 적 있으셨나요? 말을 하면서도 괜히 입을 가리게 된다거나 상대의 반응이 혹시나 신경 쓰였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바로 입냄새에 관한 건강상식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냄새라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몸 상태와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추거나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입냄새를 단순히 양치의 문제로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강청결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반복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 예를 들면 식사 방식이나 수분 섭취, 생활 리듬 같은 것들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편함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혹은 피로가 쌓인 날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필요한 걱정이나 부담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현실적인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라는 접근보다는 왜 생기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송은 어렵거나 복잡한 정보보다는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나도 한번 신경 써봐야겠다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인식의 변화가 결국에는 더 편안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미 자연스럽게 관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작은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입냄새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웠던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입냄새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양치 습관일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닦지 않았거나 식사 후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관리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고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상황을 하나 떠올려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게 느껴지거나 말할 때 어딘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는 밤사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입속이 마르게 되면 세균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입안 환경 자체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바로 생활 리듬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장시간 공복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냄새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단순히 입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입안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물질들이 씻겨 내려가고 균형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냄새를 유발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도 하루 동안 물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겨 마시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신경 쓰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혀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닦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만 혀까지 함께 관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혀 표면에는 다양한 물질이 쌓이기 쉬운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구강 상태가 훨씬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피로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는 전반적인 균형이 무너지기 쉽고 그 결과로 입안 환경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안정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이런 작은 불편함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몸은 훨씬 더 연결되어 있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결코 어려운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가벼운 마음입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잠시라도 나 자신의 컨디션을 돌아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점은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기보다는 원인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긴장하거나 신경을 과하게 쓰게 되면 또 다른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특별한 비법이나 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었던 기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과 습관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입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였지만 이야기를 이어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점,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빠르게 해결해야 할 불편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급하게 관리하거나 일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입냄새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몸의 상태, 그리고 일상의 리듬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은 해결의 방향을 찾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떠올려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무심코 보내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 식사를 하는 방식,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함 속에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냥 넘기기보다는 물 한 모금을 마셔보는 것, 식사를 거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규칙적으로 챙겨보려는 시도, 그리고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의 컨디션을 돌아보는 시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한 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변화보다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입냄새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편함은 줄어들고 대신 이해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결국에는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억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점은 이 문제는 특정한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관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겨두기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대화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 나의 생활을 조금씩 조율해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대학 입시가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네,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불안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네,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시험 준비 효과와 시험 발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아래 세 가지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심호흡으로 뇌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기. 네, 만약 스포트 단계 어느 순간이나 시험 중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무리하게 버티지 말아요. 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넣으면서 사사육 호흡법으로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4초 동안 참은 후 입으로 6초 동안 내쉽니다. 네, 이렇게 3번 반복하면 이러한 자가호흡 조절 방식을 통해 빠르게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고 대뇌를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정서일기로 초조함과 수다 떨기. 네, 나만의 작은 공책을 준비하고 매일 몇 분씩 자신의 기분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학시험지를 보니 집중이 안 됐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되고 두렵다. 네, 이러한 모호한 불안,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표현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할 때 이런 것들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어 사라지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글로 기록하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 상상으로 심리 예행 연습 시작하기. 네, 조용한 순간이나 자기 전에 내면의 소극장을 이용해 긍정적인 상상을 해봐요. 눈을 감고 시험장에서 물 흐르듯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필적으로 시험지를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 예행 연습은 네, 실제 시험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시험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장면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상상할 때 마치 농구 선수들이 경기 전에 슛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뇌도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이러한 성공적인 체험은 네, 수험생이 시험 상태에 빠르게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수분이 충분한 과일을 선호하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 촉촉한 과일을 한 입 베어물면 네, 정말 달콤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수분이 충분한 과일 하면 멜론을 빼놓을 수 없는데 맛도 매우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그야말로 서민적입니다. 멜론은 우리가 평소에 참외라고도 하는 밭과 오이속 식물입니다. 재배학에서는 두꺼운 껍질의 멜론과 얇은 껍질의 멜론으로 나뉘는데 그중 얇은 껍질의 멜론을 중국 멜론, 동방 멜론, 참외라고 부르며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멜론의 영양 성분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풍부한 수분 함량으로 거의 모두 90% 이상에 달하여 수분 보충에 탁월한 명실상부한 도움입니다. 멜론은 맛이 매우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멜론의 칼로리는 대부분 매우 낮은데 거의 다 100g당 40kcal를 넘지 않습니다. 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오렌지, 사과, 보도보다 낫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네, 중국 식품 성분표의 데이터에 따르면 멜론의 칼로리는 100g당 34kcal인 반면 네, 쿠쿠미스 멜로의 칼로리는 100g당 4kcal에 불과합니다. 네, 이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네, 멜론이 단 뒤에는 당 성분이 과당, 포도당, 자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과당이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노란 껍질 멜론의 총 당 함량은 100g당 4.4g이고 그중 과당의 함량은 1.9%, 포도당은 1.5%, 자당은 1%입니다. 과당은 이러한 종류의 당 중 단맛이 가장 강하고 차가울수록 단맛이 도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맛이 더 답니다. 네, 평소 자주 멜론을 먹는 사람들은 같은 멜론이라도 실온에 보관하는 것보다 냉장 보관한 후 먹으면 맛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이를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 두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두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두족의 문학과 음악을 살펴봅니다.

소년이라고도 하며 투석어라는 집에서 부르지 못하는 밖에서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곡조가 낭낭하고 우렁차며 리듬이 자유롭고 분방한 화을은 감숙과 냉하, 정해,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함께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간문학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족의 화을은 한족의 화을 또는 티베트족의 라이와는 구분되는 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투족의 화을은 주로 청춘 남녀의 사랑을 그려 사랑의 매개체와 가교로도 불립니다. 네 구절 또는 세 구절로 된 투족의 화을은 주로 민화현, 관정, 중천 일대에서 유행합니다. 화을은 투족 이민들의 문화생활의 주요한 형식의 하나로 들판이나 사는 듯 절간장 행사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전통적인 화을 대회에서 투족의 민간 가수들은 즉흥적으로 가사를 지어서 주고받으며 대창의 형식으로 화을을 부릅니다. 해서 투족의 마을은 자고로 화을의 고향이라는 미명도 갖고 있습니다. 서사시는 투족의 민간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 대표작으로는 라른부와 지문소, 로잔왕자, 겉사리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전해지고 있는 투족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사시가 바로 라른부와 지문소이며 서사시 중의 명주로 불립니다. 총 300여 줄로 지어진 이 장편 서사시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서 암흑한 봉건 사회를 질타함으로써 전형적인 현실주의와 낭만주의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곡은 연속곡으로도 불립니다. 통상 1문 1답의 형식으로 기장이 짧으며 찬가와 문답가, 혼례가와 가곡에 속합니다. 이들의 찬가는 투족인들이 귀빈을 맞이할 때 주인과 손님 간 서로 칭송하는 노래로 그 곡조가 풍부하고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문답가는 대창으로 천문지리, 기후, 생산, 종교, 풍토인정, 생활풍습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가사가 함축적이고 생동하며 곡조가 유유하고 변화무쌍합니다. 혼례가는 투족인들이 결혼식에서 부르는 노래로 가사와 곡조가 특정적이며 혼례식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투족의 전설 이야기는 농민들에 대한 지주의 잔혹한 박해를 그린 내용이 있는가 하면 투족인들이 용감성과 지혜로 악세력과 투쟁하는 내용도 있고 청춘 남녀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투족의 우화와 동화는 천리적인 내용으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투족의 가요는 유머러스하고 입에 잘 올라서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족의 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투족의 무용은 주로 안소무와 헐레무로 나뉩니다. 안소무는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사람들이 원을 지어 노래 부르고 춤을 춥니다. 노년 남성이 리드송을 부르면 모두가 함께 합창을 하며 춤을 추는데 노래 소리가 구성지고 춤의 스텝이 경쾌합니다. 투족은 명절 때나 혼례식 때면 마당이나 타작터에 모여 안소무를 추곤 합니다. 헐레무는 헐레식에서 추는 춤으로 통상 흰갈색의 긴 셔츠를 입은 두 명의 나시킨이 추며 그 외 사람들은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헐레무는 각지마다 무용 동작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투족의 자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투족 여성들의 전통적인 수공예로는 자수와 반선이 있습니다. 투족인들의 자수예술은 의상을 정교하게 장식하는 데서 잘 보여집니다. 투족의 여성들은 옷깃이나 소매, 옷자락에 아름다운 여러 가지 문양을 수놓기를 즐깁니다. 그 중에서 호조 담마 일대의 투족의 청년들은 민족 품격이 다분하고 색채가 화려한 사촌방 연속 문양을 가슴에 수놓은 옷을 입습니다. 이는 부귀 영화가 끊기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발에도 화려한 색채의 구름 운자 문양을 수놓습니다. 투족의 여성들은 12, 13살 정도가 되면 자수를 배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바느질 기예를 익히며
수년간의 시간을 들여

정교한 의상과 수노이 베개, 수노이 담배 쌈지 등 자신의 혼수를 준비합니다. 또 시댁 어른들에게 선물할 수노이 베개를 준비하며 시댁의 기타 여성들에게 긴목 수노이 신발 등을 준비합니다. 전통 명절이나 절간장 행사 때면 두족의 처녀들은 정성껏 몸단장을 하고 자신이 수놓은 여러 가지 작품을 갖고 나가서 누구의 손재주가 더 좋은지 비교보곤 합니다. 투족의 자수는 모두 반선으로 수놓습니다. 반선은 투족의 특유의 수놓의 방법으로 두 개의 바느질을 동시에 사용하며 정교하고 복잡하며 아름답고 단단한 문양을 새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투족의 조각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운영사는 많은 전당과 경당, 승려 숙사로 이루어진 완정한 건축군으로 티베트와 한족 건축의 특징과 감숙, 하주 벽돌 조각 공예 예술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의 정교한 목조각과 흙조각 불상은 투족 인민들의 건축과 조각 예술 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투족은 또 주택의 벽과 사찰의 마룻대 들보, 문과 창문에 기름진 소와 양, 풍성한 오곡을 상징하는 문양을 그리거나 새겨넣기를 즐깁니다. 계속해서 투족의 민간 오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윤좌추를 알아보죠. 투족의 전통적인 오락 행사로 윤좌추가 있습니다. 윤좌추는 투족어로 부르르라고 하는데요. 회전 또는 바퀴를 돌리다란 뜻입니다. 윤좌추는 청해 호조현 농촌의 대표적인 오락 행사로 농한기나 명절에 경기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경기 때면 달구지의 차바퀴와 차축을 사용했지만 최근 연간에는 강관으로 룰렛을 만들고 볼 베어링을 장착하며 채색띠로 장식해서 예술품에 비견할 만합니다. 윤좌추는 오늘날 투족 운동대회의 공연과 경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경마와 야크 경기를 살펴봅니다. 경마와 야크 경기는 투족 남성들이 즐기는 스포츠 종목의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투족의 남성들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습니다. 지금 호조현의 동구, 단마, 송다, 오십 등지에서는 정기적으로 전통적인 경마회를 가지며 파찰 가정 등지에서는 여름철과 가을철에 야크 경기대회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투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술가입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자랑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가야하 맑은 물에는 천둥오리 헤어 논이고 이슴니 넓은 황금볼에 몇 파도가 설레인다네. 해해년년 대풍이라 상모춤이 흥을 돋구고 살기 좋은 고향볼에 통소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만천성 맑은 물에는 백이선녀 내려왔나 흥겨운 춤판에 물찬제비 너울너울 날아든다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유람객들 모여오고 인품 좋은 고향볼에 풍악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0: 고향 배토구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1: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 자랑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2: 베이징 시간 16:00.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4: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2016년 5월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시찰하며 흑룡강은 국가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현대 농업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현대화 대농업발전을 주력방향으로 삼아 우량농지, 우량품종, 선진기술, 선진적인 농기계, 훌륭한 제도의 심층 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눈부신 데이터와 생생한 실천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의 흑룡강성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활한 흑룡강성 농업개간지대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성 원격 감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대황 칠성 농장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이안기가 마지막 논의 모내기 작업을 마치며 흑룡강성 내에서 가장 먼저 벼 모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의존에서 기계 활용으로 농업 현대화의 핵심은 선진적인 농기계입니다. 흑룡강성은 전국 최초로 선진적인 농기계를 우선 보조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지능형 농기계의 반복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 경작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올봄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장비의 정밀 고급 첨단 특징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재배농들은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원거리에서 농업 생산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대 방제 드론으로 열흘도 안 돼 수십만 무의 논밭 농약 살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지능형 농기계 방제 드론 보유량,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종합기계화율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능형 농기계들이 풍작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풍의 통로로 불리는 뚫베트현에서는 이번 봄 개량된 모래토양에서 풍작의 희망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건설로 송눈평원의 전통 가뭄 지역은 10년 중 9년이 가뭄이라는 상황을 끝내고 무당 1톤 곡물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공학, 농해 생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해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흙토지 보호공사를 심층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유기 재배를 보급했습니다. 룡강 모델, 삼강 모델은 국가 주력 기술로 선정됐고 7급의 논밭 전담 관리자가 매 인치의 밭두둑을 지키며 흙토지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식량의 연속 풍작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생산도 보장해야 합니다. 흑룡강성은 종자산업 육성 행동을 심층 추진하고 종자 원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급 종자 생산 대현인 5대 련지에서는 매일 50만

당근 이상의 우량콩 종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무당 772.7근의 신기록을 세운 콩 신품종 동생팔구는 올해 봄철 농업생산에서 농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자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콩뼈 품종 10개가 전국 보급 면적 상위권인 10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흑룡강성은 선진 재배 기술을 보급해 첨단 재배 기술을 밭에서 실제 풍작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 내에서 80여 가지 친환경 고수확 고효율 농업 기술을 보급했는 바 농업과학기술 진보 기여률이 70.8%에 달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사가 전면 보급돼 농사가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기술 데이터 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생산력 향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산 관계의 변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10년 전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고 규모화 경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농업 생산 위탁 관리, 개간지 농지 협력, 적정 규모화 경영 등 현대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해 소규모 농가가 현대화 대농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북극 곡물의 도시 부금시에서는 올봄 현지 신초 농업합작사에 6천여 무의 콩밭을 위탁관리해 표준화 재배 집약화 경영으로 토지 생산 능력과 농민 수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10년의 변화 속에 흑토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오량융합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현대화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의 식량 생산량은 1640억 근의 세 단계에 올라섰고 2000억 근이라는 생산 능력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대곡창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흑룡강성은 광활한 흑토지에서 현대화 농업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북도시축구리그가 일전 심양, 장춘, 할빈, 후코트에서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심양팀과 개서팀의 경기는 4만 명의 관중을 끌어모았는데 티켓 당첨 확률은 30.64%였습니다. 동북도시 축구리그의 티켓 최고가는 2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팬들의 관람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4개의 성자치구는 동북 슈퍼관광 문화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7개 코스를 기획하고 경기장 외 여러 관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동북도시 축구리그 티켓을 소지한 축구팬들은 음식점, 숙박시설, 쇼핑센터 등 협력업체에서 전용 할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간 관람을 독려하기 위한 축구팬 특별 열차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서시의 특색 우량 명품 전시 및 소비 촉진 행사가 심양에서 열렸습니다.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 개서 원정팀 대 심양팀 경기가 심양에서 열리고 있는 기회를 빌려 개서시 20여 개의 주요 기업이 70여 종의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경기 관람, 명품 쇼핑, 특색 음식 맛보기, 흥미있는 인터랙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본토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개서시 브랜드의 시장 인지도와 영향력을 더욱 넓혔습니다. 2026 할빈의 여름 음악 시즌이 일전 정식 가동됐습니다. 각 문화예술단체와 공연장이 현장에서 공연 시즌 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얼음의 도시에서 청량함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할빈의 여름 음악 시즌은 클래식과 류행음악을 전문 공연과 민간예술을 본토와 외부의 다양한 예술 형태를 하나로 융합시켰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전민이 함께 누리고 여름 내내 이어질 음악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 시즌은 수백 차례 행사를 마련해 공연을 따라 떠나는 려행이라는 새로운 문화 관광 열풍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제4회 중국조선족 민간문화 예술단체 합동공연이 일전 연길시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하고 중국 조선족의 전통문화 전승하며 변경지역 대중들의 민족 단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북경, 천진, 하북, 대련, 심양, 할빈, 길림, 단동을 비롯해 연변 현지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개 민간예술단체의 460여 명 민간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연은 장고춤, 가야금 연주, 농악무 등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격정적인 선율과 아름다운 춤사위로 당의 민족정책이 거둔 성과를 노래했으며 병강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53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간 흐르자 그토록 우물쭈물하며 뒷걸음질하던 오서춘 장기방 동료평은 점차 무도장 분위기에 적응이 된 듯 파트너에게 몸을 맡기고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아간다.

0: 경찰이란 말에 남문저 무도장을 빠져나가려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무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얼마 후 미처 몸을 빼지 못한 손홍매, 오서춘, 동료평, 장계방 네 사람이 파출소로 붙잡혀온다. 손홍매가 겁에 질려 경찰에게 애원한다.
1: 저기요, 잘못했어요. 어떤 곳인지 구경하러 갔을 뿐이에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풀어주세요.
2: 맞아요, 우리도 처음 가봤어요.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3: 처음이라고? 여기 온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1: 근데 이민대회당에도 지금 모두회를 열잖아요. 우린 잘못이 없어요.
3: 됐어, 잔말 말고 처분을 기다려.
1: 아니,
0: 경찰이 말을 마치고 가버리자 오서춘은 손홍매와 따지고 든다.
2: 다 너 때문이야. 괜찮다더니 망신살 제대로 뻗쳤어.
1: 경찰이 들이칠 줄 나도 몰랐어. 이럴 줄 알았다면 니들 안 데리고 왔지. 우리 집에서 알면 안 되는데. 엄마가 알면 나 죽었어.
2: 만약에 학교에서 알고 우릴 처벌하면 어떡해. 홍매야, 어떻게 방법 좀 대봐.
1: 방법 대볼게.
3: 손홍매, 우서춘, 들어.
0: 손홍매네가 경찰한테 불리워 들어가니 학교 교무처의 리 선생님이 와서 경찰에게 사정하고 있다.
4: 죄송해요,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3: 학교에서 학생들 관리를 잘해야지요.
4: 네네, 죄송해요.
1: 아저씨,
4: 돌아가서
1: 무슨 일로
4: 잘 시키겠습니다.
0: 한껏 주눅이 들어 사무실에 들어선 네 사람은 리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란다.
1: 리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에요?
4: 어떤 일이냐고? 학교에 소문이 파다한데 그럼 내가 몰랐으면 했어? 니들 각오해.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갈 거야. 경찰 동무,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3: 됐어요. 여기에 사인하고 네. 데리고 가세요. 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 빨리 가요. 얼른 가봐요.
4: 니들 당장 따라와. 어서.
0: 겨우 파출소에서 풀려나 숙소로 돌아온 넷은 침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침대에 덜썩 들어눕는다.
5: 될 수 없어. 처음 갔는데 상습범 취급하잖아.
2: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학교에 소문이 다 나서 어떡하면 좋냐고.
6: 그러게, 우리만 잡혔잖아. 아니, 그러고 보니 사전이 참 운이 좋아.
0: 선홍매가 뭔가 생각난 듯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6: 맞아. 니들은 오늘 일이 수상하지 않아? 리 선생님이 어떻게 무도회 간 거 알았을까? 사존이가 고발한 거 아닐까?
0: 의심의 화살이 공연히 종사손에게로 향한다.
7: 아닐 거야. 류형 언니도 안 갔잖아.
6: 류형 언니랑은 성질이 틀리지. 우리가 팀실을 왜 비웠는데 류형 언니 때문이잖아. 근데 사존이 경우는 다르지. 사존이랑 연관 있는 게 틀림없어. 걔한테 말하지 말아야 했어.
2: 짜증나. 됐다 됐어.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는데 뭐 처벌이나 기다리지 뭐.
0: 한편 한목지가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종사존이 따라와 방에 들어선다. 화가 꼭두까지 치민 한목지는 애써 해석하려는 종사존을 무작정 밀어낸다.
6: 목지씨, 목지씨, 목지.
8: 누가 들어오라 했어? 나가.
6: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8: 이제 이혼 못할 이유가 없잖아. 나가. 정선조, 나가라고.
6: 오해예요.
8: 오해? 그럼 어디까지 오해야? 그래, 물론 너한테도 자유가 있어. 그래, 맞아. 내가 여태껏 이혼한 사과 했어. 이건 다 널 위해서 그랬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시간도 줬어. 근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랑 우리 가문에 멍청을 해? 너 아주 내 얼굴에 여지없이 깎았어. 긴 말 필요 없어. 월요일에 법원에서 보자. 그만 나가. 나가. 꺼져!
6: 그래요. 연해요.
0: 고통이 가파올라 말조차 하기 힘들어진 종사조는 얼결에 이혼이라는 말을 내뱉고 한목재 방을 나가버린다. 한편 대학교 교정 한쪽에 학생들이 새까맣게 몰려서 있다. 교실을 나서다 이를 발견한 오서촌이 사람들 틈을 뒤집고 앞으로 나간다. 학교 선전단에 통지가 붙어있다. 제일 앞줄에선 한 남학생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통지글을 읽는다.
9: 경제학부와 중문학부의 일부 학생들이 지난주 일요일 저녁 사사로이 무더위에 참가했는데 이는 학교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나쁜 기풍을 조성했기에 학교 당위에서는 무더위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통보 비평을 함과 동시에 수업을 중지시킨다. 학교 측의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
10: 와, 심각하네.
11: 진짜 심각했네.
10: 그러게. 우리 안 가기 잘했어.
0: 통지 내용을 듣던 우서촌이 사색이 되어 숙소로 달려들어간다. 침실에서 장계방과 동료평이 책상에 마주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우서촌이 헐레벌떡 들어선다.
2: 얘들아, 끝장이야. 학교에서 통보 비평했어. 골치 아프게 됐다. 니들 뭐하니?
5: 너도 빨리 반성문을 써. 너무 심각하게 쓰지 말고. 학교에서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어. 어렵게 대학에 붙었는데 일 때문에 졸업 못하면 나 상황이 빠질 속을 거야.

0: 예, 서준아, 너도 빨리 써. 성실하게 써. 소용이 있을까? 있을지 없을지 해봐야지. 아직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모르는데. 아니, 혹시 알아? 우리가 반성문을 많이 쓰면 학교에서 우리를 한번 봐줄지도.
1: 사준이는? 사준이도 알아?
0: 걔는 어쩐 애게 가지도 않았는데 걔랑은 상관이 없잖아.
1: 어? 홍매는? 도망친 거 아니야?
0: 말도 마. 처벌 소식을 듣자마자 짐 싸서 집에 갔어.
1: 이 일이 없는 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2: 이때 마침 우서촌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선홍매가 해맑은 표정으로 속소에 들어선다.
3: 어머, 다들 있었네. 반성문 쓰고 있어? 꽤 많이 썼네. 학부에서 우리더러 사연을 진술하라고 했잖아, 그치? 난 이렇게 생각해.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은 내가 아니야. 진짜야. 그렇잖아. 생각해봐. 류영 언니가 우리더러 기숙사를 비워달라고만 안 했으면 우리가 무도장에 갔겠어? 안 그래? 그니까 니들 반성문 쓸 때 제대로 써. 사실대로 쓰란 말이야.
2: 이 시각 종사조는 또다시 교무처 리 선생님한테 불리워 간다.
4: 선생님, 찾으셨어요?
5: 들어와. 사전아, 이거 봐봐. 네가 쓴 거 맞아?
4: 맞아요. 제가 직접 쓴 입학신청서예요.
5: 제보가 들어왔어. 네가 결혼한 사실 숨겼다고. 남편이 있는 거 맞지? 이 사실을 반드시 똑바로 설명해. 학교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 고의적으로 조직을 기만한 거 반드시 엄숙하게 처벌할 거야. 맞다. 그리고 너,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무도장에 간 것도 네가 꼬드긴 거라며.
4: 무도장요? 무도장이라니요?
5: 가서 잘 생각해봐.
4: 누가 그래요? 내가 꼬드겼다고? 선생님, 결혼한 건...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가 좀 있어요.
5: 듣고 싶지 않으니 가서 모든 상황을 끌어써서 머리까지 마치고 처벌을 기다려.
4: 아니, 선생님...
2: 리 선생님은 종사존의 설명은 들을 염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자리에 선 채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던 종사조는 고개를 훅 숙인 채 교무처를 나간다. 한편 한목진의 집. 야채가 한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현관으로 들어서는 정아줌마의 손에는 신문이 한 장 주어져 있다. 정아줌마가 진혜화를 부른다.
6: 진주이, 진주이.
7: 왜요?
6: 이 옷들이 수근거려요. 우리 집 이리 신문이 났대요.
7: 우리 집이 뭐요?
6: 이거 봐요.
2: 진혜화가 정아줌마의 손에서 신문을 받아든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한경선이 묻는다.
8: 뭔데 그러?
7: 봐요.
8: 응?
7: 아주 제 멋대로 썼어요. 터무니없이.
8: 묵지도 알고 있어?
7: 물어볼게요.
2: 진혜화가 2층 한목재 방으로 올라온다. 팔짱을 낀 채 창문을 마주하고 서있던 한목재가 노크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9: 어머니.
7: 목재야, 그 신문에 실린 글을 너도 봤어?
9: 봤어요.
7: 어떻게 생각해?

알아요. 이 일이 우리 집에 큰일인가. 엄청난 일이죠.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라. 이는 우리 집 가풍이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나랑 정인을 이렇게 교육했어요. 사존이가 이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누군가

0: 전이가 오면 내가 단단히 따져야겠어요.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걸 좀 봐요. 말도 안 돼요. 권세를 이용해서 강박으로 결혼했다니 누굴 강박했는데요. 순호설이잖아요. 말도 안 돼.
1: 당신도 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걸 사손이가 말했다고 단정을 짓소. 아니, 됐어 됐어.
0: 되긴 뭐가 돼요. 네? 당신은 잠겨 말아요. 내가 해결할 테니.
1: 아휴, 좀 그만 흥분하.
0: 흥분 안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역량이 나쁜데 남들이 뭘 하겠어요?
2: 한편 대학교 숙소. 정사손이 침실에 들어서자 책을 보던 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오며 묻는다.
3: 사준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왜 널 찾았어?
4: 누가 학부에 고발했대. 무도장에 간 거 내가 꺼두겼다고. 그리고 또 내가 결혼한 사실도 고발했어. 반성문 쓰래.
2: 2층 침대에 누워 얼굴을 빠끔히 내민 손홍매가 비아냥거린다.
5: 어머, 사준아, 너 결혼했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강천남은 왜 널 쫓아다녀? 설마 너 양다리 걸치는 거야?
3: 됐어, 그만해. 이 상황에 그런 말 하고 싶어? 사준아, 그럼 너 어쩔 생각이야?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2: 요영의 모름에 정사조는 한참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는 가방을 들고 눈물을 훔치며 침실 나가버린다.
3: 사준아, 사준아.
5: 어쩌? 제 쪽에서 성질이네? 우릴 속인 게 누군데 제 쪽에서 난리야.
3: 그만해, 홍매야. 입 좀 다물어.
5: 알았어, 말 안 할게. 책이나 봐야지.
2: 한옥진의 집. 정사손이 현관에 들어서자 정아줌마가 행주의 손을 닦으며 나와 반갑게 맞아준다.
0: 사준이 왔어? 밥은 먹었어?
2: 정아줌마를 멀끄러니 바라보던 정사손은 아무 말 없이 2층 계단을 오른다. 이 시각 한목진은 책상에 마주 앉아 열심히 강판을 새기고 있다. 정사손이 방문 앞에 와서 서자 기척 소리 한목지가 고개를 들고 정사손을 쳐다본다. 말없이 자신을 두루저라 쳐다보는 한목지와 눈길이 마주친 정사손은 입술을 달싹이며 등을 돌리더니 이내 다시 돌아서 한목지를 향한다. 정사조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처럼 한목지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와서 걸터앉는다.
4: 목지씨, 나 어떡해요? 골치 아픈 일 생겼어요.
6: 그래? 꽤 심각한가 보지. 말해봐, 무슨 일인데?
4: 배신당했어요. 기숙사 친구들이 날 배신했어요. 무슨 원한을 샀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날 부르더니 무도장에 간 거 내가 꼬드긴 거라면서 반성문을 쓰래요. 처분도 줄 거래요.
6: 한 여대생의 혼인 이야기라는 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이게 더 궁금해. 사준아, 난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근데 이미 벌어진 사실이야.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왜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여? 우리 아버지는 이거 시위석이야. 앞으로 공작은 어떻게 하고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설명 좀 해봐.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게 아니야.
4: 부모님한테는 내가 해석할게요.
6: 너 방금 뭐라고? 무도장에 간 거 내가 조시겠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재주가 어디 있다고. 사준아, 누구한테 모함당했다고 생각되면 학교 측에 똑바로 설명해.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게.

0: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 가 위원수석을 하자. 열심히 월요일 오선이요.
1: 말을 마친 한목진은 다시 돌아앉아 강판을 새기기 시작한다. 드라마 인생향연 5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4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은 책상에 마주 앉아 열심히 강판을 새기고 있다. 종사손이 방문 앞에 와서 서자 기척소리 한목지가 고개를 들고 종사손을 쳐다본다. 말없이 자신을 두루조라 쳐다보는 한목지와 눈길이 마주친 종사손은 입술을 달싹이며 등을 돌리더니 이내 다시 돌아서 한목지를 향한다. 종사손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처럼 한목지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와서 걸터앉는다.
1: 목지 씨나 어떡해요? 골치 아픈 일 생겼어요.
2: 그래? 꽤 심각한가 보지. 말해봐, 무슨 일인데?
1: 배신당했어요. 기숙사 친구들이 날 배신했어요. 무슨 원한을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날 부르더니 무도장에 간 거 내가 꼬득인 거라면서 반성문을 쓰래요. 처분도 줄 거래요.
2: 한 여대생의 혼인 이야기라는 글은 어떻게 된 거야? 난 이게 더 궁금해. 사준아, 난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근데 이미 벌어진 사실이야.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왜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여? 우리 아버지는 이거 시위석이야. 앞으로 공작은 어떻게 하고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설명 좀 해봐.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게 아니야.
1: 부모님한테는 내가 해석할게요.
2: 너 방금 뭐라고? 무도장에 간 거 내가 조시겠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재수가 어디 있다고. 사전아, 누구한테 모함당했다고 생각되면 학교 측에 똑바로 설명해.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 가 위원수석을 하자. 명심해, 월요일 오선이요.
0: 말을 마친 한목진은 다시 돌아앉아 강판을 새기기 시작한다. 이혼이란 말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 종사손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간다. 종사손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목진은 손에 들었던 피를 책상에 던져버리고 고개를 뒤로 한껏 젖혀 걸상 등받이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쉰다. 한목지의 방을 나와 진해화를 찾아간 종사조는 얌전히 앉아 진해화의 말을 기다린다.
3: 말해봐, 강천남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1: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자꾸 나를 쫓아다니길래 할 수 없이 결혼했다고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신문에까지 낼 줄 몰랐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0: 그때 내가 뭘 했어? 아무한테나 사생활을 말하지 말고 특히 집안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묵지가 화내는 거 당연해. 나도 화가 나. 이렇게 시모네 내면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 얼마나 영향이 큰지 알아? 됐어, 그만 가봐.
1: 진해화의 말이 예리한 비수마냥 가슴이 와 꽂힌 종사조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맥없이 문 쪽으로 향한다. 종사존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진해화를 돌아보지만 진해화는 눈을 감고 앉은 채 종사존을 외면한다. 종사존의 모습이 사라지자 진해화는 깊은 한숨을 쉰다.

0: 종사선의 침실. 자리에 눈 종사선은 이불을 얼굴까지 올려쓰고 낮은 소리로 훌쩍인다. 맞은편 침대에 눈 요영이 그를 부른다.
1: 사전아. 사전아. 뭔 일 있어? 아니, 아까부터 내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 애들이 깨겠어.
0: 류영이 종사선과 함께 조용히 밖으로 나와 긴 의자에 앉는다.
1: 사전아, 앉아봐. 울지 마. 무슨 일이야? 야,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누구한테 원하셨는지 모르겠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난 학교 그만둘 거예요.
2: 아니,
0: 말을 마친 종사선은 자리에서 일어서 저만치 가버린다. 종사선의 갑작스런 행동에 잠깐 몽해했던 요영은 급히 뒤쫓아간다. 이튿날 학교 교무처. 곱부의 물을 받아든 리 선생님은 종사전과 책상을 사이 두고 마주 앉는다.
3: 종사전, 쓰라는 반성문은 썼어?
2: 리 선생님, 무도장에 간 거 제가 주도했다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고요. 결혼 사실을 숨겼다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도장 일은 저란 상관 없어요. 결혼 사실을 숨긴 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처벌을 하든 달게 받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3: 종사전,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너 반드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돼.
2: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다니까요?
0: 말을 마친 종사전은 리 선생님의 말도 기다리지 않은 채 교무처를 나간다. 한편, 리 소장님 묵은 호텔방. 침대에 기대어 신문을 보고 있는 리소당에게 당비서가 전화 내용을 보고한다.
4: 방금 시정부 한석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회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입니다.
5: 당비서.
4: 네.
5: 난 지금 누굴 만날 기분이 아니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리양은 소식이 없고 딸도 못 찾고 투자 유치에 관해선 행사들이 꽉 들어차고만 투자하겠다고 한 게 후회가 되는군.
4: 회장님, 이럴 바엔 우리만 돌아갑시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오죠.
5: 아니, 지금 가면 안 되네. 지금 돌아가면 후회가 될 것 같네. 저기,
4: 네,
5: 자네 오늘 스케줄 전부 취소하게.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게.

0: 일단 전에 양의 직장부터 찾아보고 또 예전에 살던 집 주소도 알아보기요. 어쩌면 그 동네 살던 사람들한테서 무슨 단서를 찾을지 모르잖소. 안 그런가?
1: 회장님, 투자 유치를 제쳐놓고 이러면 한석이가 싫어하실 텐데요.
0: 신경 쓸 새 없네. 설득하지 말게. 이렇게 하게.
2: 초인종 소리에 당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리문 쪽으로 향한다.
1: 잠시만요.
2: 문이 열리자 선성쌍의 모습이 나타난다.
3: 당비서.
1: 아, 성상씨 일찍 가네요. 자, 들어오세요.
3: 아, 아닙니다. 제가 더울 일 없나 해서 왔습니다.
1: 아휴, 잘 오셨네요.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도움 좀 청하려던 참입니다. 사람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이름은 니앙인데 예전에 문사관에서 근무했고 67년도에 신강에 갔습니다.
3: 이름을 어떻게 씁니까?
1: 목자리에 태양이란 양자요.
3: 리앙, 문사관에서 근무했다고요?
1: 네.
3: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1: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저, 앉았다 가세요.
3: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럼 일 보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1: 그래요. 그럼 머리 안 나갈게요. 수고해요.
3: 네, 안녕히 계세요.
2: 종사손 내 친정집.
4: 그래. 오지마.
5: 데리고 들어가.
4: 그래. 우리 아가 오지마. 가자.
2: 소평이 아기를 달래는데 정성이 그를 방으로 들여보낸다. 종사손이 얼굴을 상에 묻고 울고 있는데 그를 에워싸고 있는 집 식구들이 너나 없이 한숨을 내쉰다.
6: 목지는 어떻게 된 거냐? 맨날 이혼 타령이나 하고.
7: 사손아, 너도 그래. 뭐하러 강찬남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신문에 가시 낸다니.
5: 당시 그 자식 전부터 무슨 보도를 쓰네 뭐네 하면서 설쳐댈 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닌가 알아봤어요. 사손아, 내가 오빠가 가서 한 번 더 봐줄게.
7: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냐? 이미 지경이 됐는데. 지금 중요한 건 사손의 시부모와 묵지의 속을 풀어주는 거다.
6: 사손아, 여자는 말이야 본분을 지켜야 돼. 목지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 바꿔놓고 목지가 밖에서 다른 여자랑 예쁘게 굴어봐. 내 마음이 좋겠어?
8: 엄마, 나 예쁘게 군 적 없어요. 강천남이 자꾸 귀찮게 했어요. 나 예쁘게 안 굴었다고요.
9: 왜 소리는 질러? 응? 지금 어머니, 아버지, 오빠까지 다 내가 잘 되라고 이러는데 왜 마 안 들어? 바보니? 마음 풀어주면 되잖아.
8: 싫어요.
9: 그럼 이혼할 거야?
8: 어쨌건 뭐야? 맨날 그거 갖고 나 협박이나 하고 나도 지겨워요.
9: 너 바보니? 묵지가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이혼하자면 무서워할 줄 알아? 이혼하고 여자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6: 그럼 여자는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가 인생 망칠 수 있어.
9: 이렇게 하자. 내일 내가 가서 묵지를 설득해볼게.
7: 오빠 말이 맞다. 내일 오빠랑 같이 올라가. 우리도 너한테 힘이 돼줄게. 일단 묵지를 잘 달래서 화부터 풀어줘.
8: 누구도 말리지 말아요. 이혼할 거예요. 이혼하면 다들 속삭일 일도 없잖아요.
9: 또 속어지 뿌리는 거 봐. 내 말을 귀뜬으로 들었어? 아버지, 딸 좀 어떻게 해봐요. 난 모르겠어요.
7: 너나 잘해. 당이 코도 못 닦는 주제.
2: 종사손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어머니 아버지도 자리를 뜨자 혼자 남은 종성이 억울한 듯 중얼거린다.
9: 어쭈? 다들 왜 나만 몰아붙이는 거야? 아이고, 한 집 식구 맞아? 채. 아이고, 몰라.
2: 민정국 앞. 결혼증을 둔 한목지가 서성이며 종사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각 역시 민정국 근처에 이른 종사손은 다가갈 염을 하지 않은 채 나무 뒤에 숨어 한목지를 지켜보고 있다. 전자리에서 한동안 망설이던 종사조는 결국 발길을 돌린다. 종사존이 맥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정연이 그를 부른다.
8: 올케!
2: 종사존이 한정연을 와락 끌어안는다.
8: 올케, 진짜 왔어? 정연이, 나 진짜 이혼 못해요. 안 할래요. 묵지시라 헤어지기 싫어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달라고요.
10: 올케, 맘 알아요. 근데 이번에 오빠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우리 오빠가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 집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하지만
8: 나도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10: 알아요.
8: 오빠는 결혼 내내 이혼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가 대학에 갔는데도 이혼하겠대요. 그러다 감천남이 나타났고 죽어라 날 쫓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 오빠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정연이 뒤늦게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내 평생에 오빠가 아니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빠가 나 버리면 나 끝장이에요. 내 맘 알아요?
10: 나도 알아요. 왜 이런 말을 우리 오빠한테 안 했어요? 말하면 오빠가 용서해 줄 텐데요.
8: 말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10: 정연이, 정연이가 도와줘요. 나 오빠가 아니면 안 돼요. 제발 도와줘요. 아, 알았으니까 너무 속구리지 마요. 네? 우리 방법 좀 대봐요. 아, 근데 학교 처벌은 어떡할 건데요? 만약 이혼 안 하면 정말로 학교를 기만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만둘래요. 다 필요 없어요. 나 대학도 싫어요. 목주 씨만 있으면 돼요. 당장 경찰에 가서 퇴학하겠어요. 지금 할 거예요.
8: 옳게 흥분하지 말아요.
2: 말을 마친 종사조는 한정연이 말릴 새도 없이 앞으로 달려간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종사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정연은 갑자기 생각이 든 듯 오던 길을 되돌아서 간다. 잠시 후 민정국 앞에 종사존 대신 한정연의 모습이 나타난다.
11: 정연아, 내가 여기 넣었던 일이야. 사존이는?
10: 기다리지 마요. 안 올 거예요. 좀 전에 만났는데 오빠한테 미안한 짓 따윈 절대 안 했대요. 오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11: 넌 내 동생도 아니야. 사준이한테 전해. 며칠이나 피해 다닐 수 있는가 보자. 되려고?
10: 아니야. 오빠 해석할 기회는 줘야지.
11: 됐다 그래.
10: 후회할 거야. 아치.
2: 대학교 정원. 학생들이 몰려서서 종사존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종사존은 잠깐 주춤하더니 곧 다시 가슴을 펴고 가던 길을 재촉한다.
12: 사존이! 사존이! 어디 갔댔어? 죽도록 찾았어. 어디 가서 얘기 좀 하겨.
2: 종사존을 발견한 강천남이 그를 부르며 쫓아와 팔을 잡는다. 하지만 종사존이 쌀쌀한 표정으로 매섭게 쏘아보자 강천남은 잡았던 종사손의 팔을 슬며시 놓는다.

0: 드라마 인생향연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2016년 5월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시찰하며 흑룡강은 국가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현대 농업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현대화 대농업발전을 주력방향으로 삼아 우량농지, 우량품종, 선진기술, 선진적인 농기계, 훌륭한 제도의 심층 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눈부신 데이터와 생생한 실천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의 흑룡강성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활한 흑룡강성 농업개간지대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성 원격 감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대황 칠성 농장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이앙기가 마지막 논의 모내기 작업을 마치며 흑룡강성 내에서 가장 먼저 벼 모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의존에서 기계 활용으로 농업 현대화의 핵심은 선진적인 농기계입니다. 흑룡강성은 전국 최초로 선진적인 농기계를 우선 보조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지능형 농기계의 반복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 경작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올봄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장비의 정밀 고급 첨단 특징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재배농들은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원거리에서 농업 생산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대 방제 드론으로 열흘도 안 돼 수십만 무의 논밭 농약 살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지능형 농기계 방제 드론 보유량,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종합 기계화율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능형 농기계들이 풍작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풍의 통로로 불리는 뚫베트현에서는 이번 봄 개량된 모래토양에서 풍작의 희망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 건설로 송눈평원의 전통 가뭄 지역은 10년 중 9년이 가뭄이라는 상황을 끝내고 무당 1톤 곡물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공학, 농해, 생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해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흙토지 보호 공사를 심층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유기 재배를 보급했습니다. 룡강 모델, 삼강 모델은 국가 주력 기술로 선정됐고 7급의 논밭 전담 관리자가 매 인치의 밭두둑을 지키며 흙토지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식량의 연속 풍작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생산도 보장해야 합니다. 흑룡강성은 종자산업 육성 행동을 심층 추진하고 종자 원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급 종자 생산 대현인 오대련지에서는 매일 50만 근 이상의 우량콩 종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무당 772.7근의 신기록을 세운 콩 신품종 동생팔구는 올해 봄철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우량 종자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콩뼈 품종 10개가 전국 보급 면적 상위권인 10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흑룡강성은 선진 재배 기술을 보급해 첨단 재배 기술을 밭에서 실제 풍작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 내에서 80여 가지 친환경, 고수학, 고효율 농업 기술을 보급했는 바 농업과학기술 진보 기여률이 70.8%에 달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사가 전면 보급돼 농사가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기술 데이터 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생산력 향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산관계의 변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10년 전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고 규모화 경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농업 생산 위탁관리, 개간지 농지 협력, 적정 규모화 경영 등 현대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해 소규모 농가가 현대화 대농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북극 곡물의 도시 부금시에서는 올봄 현지 신초 농업합작사에 6천여 무의 콩밭을 위탁관리해 표준화 재배 집약화 경영으로 토지 생산 능력과 농민 수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10년의 변화 속에 흙토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오량융합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현대화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의 식량 생산량은 1640억 근의 세 단계에 올라섰고 2000억 근이라는 생산 능력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대곡창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흑룡강성은 광활한 흙토지에서 현대화 농업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북도시축구리그가 일전 심양, 장춘, 할빈, 후코트에서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심양팀과 개서팀의 경기는 4만 명의 관중을 끌어모았는데 티켓 당첨 확률은 30.64%였습니다. 동북도시 축구리그의 티켓 최고가는 2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팬들의 관람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4개의 성자치구는 동북 슈퍼관광 문화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7개 코스를 기획하고 경기장 외 여러 관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동북도시 축구리그 티켓을 소지한 축구팬들은 음식점, 숙박시설, 쇼핑센터 등 협력업체에서 전용 할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간 관람을 독려하기 위한 축구팬 특별 열차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서시의 특색 우량 명품 전시 및 소비 촉진 행사가 심양에서 열렸습니다.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 개서 원정팀 대 심양팀 경기가 심양에서 열리고 있는 기회를 빌려 개서시 20여 개의 주요 기업이 70여 종의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경기 관람, 명품 쇼핑, 특색 음식 맛보기, 흥미있는 인터랙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본토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개서시 브랜드의 시장 인지도와 영향력을 더욱 넓혔습니다. 2026 할빈의 여름 음악 시즌이 일전 정식 가동됐습니다. 각 문화예술단체와 공연장이 현장에서 공연 시즌 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얼음의 도시에서 청량함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할빈의 여름 음악 시즌은 클래식과 류행음악을, 전문 공연과 민간 예술을 본토와 외부의 다양한 예술 형태를 하나로 융합시켰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전민이 함께 누리고 여름 내내 이어질 음악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 시즌은 수백 차례 행사를 마련해 공연을 따라 떠나는 려행이라는 새로운 문화 관광 열풍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제4회 중국조선족 민간문화 예술단체 합동공연이 일전 연길시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하고 중국 조선족의 전통문화 전승하며 변경지역 대중들의 민족 단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북경, 천진, 하북, 대련, 심양, 할빈, 길림, 단동을 비롯해 연변 현지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개 민간예술단체의 460여 명 민간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연은 장고춤, 가야금 연주, 농악무 등 조선족의 무형문화 유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격정적인 선율과 아름다운 춤사위로 당의 민족 정책이 거둔 성과를 노래했으며 변강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밤중에 강영천은 놈들이 멀지 않은 곳에 왔다는 정보를 받았다. 삽시의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밀물마냥 쓸어나와 마을을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갔다. 깊은 뜰악 안에 높은 집들의 틈새에 끼어있어 잘 은폐된 조용한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원래는 왕간지의 애비가 쓰던 이 방에는 그가 죽은 뒤 그의 사진과 그가 쓰던 귀중품들인 집행리, 담배도구, 기이한 보물들과 정밀한 세공품들을 진열해 놓았다. 집 사람들은 평소에 그 누구도 이곳에 드나들지 않았다. 집 뒤에는 오래 가꾸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자그마한 장방형 화원이 있었다. 사철 푸른 소나무 몇그루가 담벽 안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가지와 잎이 빼곡이 자란 큰 나무의 줄기에는 사람이 기어 올라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타원형 사기 애자가 구리줄에 동여 있었다. 사기 애자 한 끝에는 싱끈 굵기만한 동선이 꽂혀 있고 그 동선은 팽팽하게 몇십 보 밖에 있는 다른 나무의 건너가 앞에 것처럼 이어져 있었다. 공중에 가로 지나간 동선의 중간에 또 꽃 같은 동선이 한 그루의 나무를 타고 고추 내려왔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무전기의 안테나란 것을 인차 알 수 있었다. 아래로 내려온 동선을 따라가 보면 그 선은 뒷창문을 거쳐 작은 집안으로 들어가 연록색 네모난 상자에 이어져 있었다. 상자 정면에는 은색 영어 잠옷들이 찍혀있는 이상스런 까만 조설기들이 가득 있었다. 이것은 깊숙이 들어박힌 간첩들이 쓰는 미국제 소형 무전기였다. 밖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컴컴하고 고요한 이 집안에 실은 세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앉아있었다. 창문이나 문을 모두 몇 겹이나 되는 검은 천으로 꼭 막아놓았던 것이다. 왕간지의 길

0: 축축한 분대머리에는 레시바가 걸려 있었다. 흰 낯가죽은 나무로 깎은 듯 굳어졌다. 그는 왼손으로 조절기를 익숙하게 돌리며 오른손으로는 무전기 전권을 몇 번 누르고 나서 종이에다 연필로 무엇인가 부리나케 적어 넣었다. 지금 무전 결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궁선이와 려석연은 그의 뒤에 바싹 붙어 서 있었다. 궁선이는 왕간지가 넘겨주는 네 자리 숫자를 꽉 박아 쓴 종이를 작은 수첩을 번지며 한자 한자 대조하여 읽어 내려가고 려석연이는 그것을 받아 쓰고 있었다. 왕간지는 오른손을 마지막으로 몇 번 더 눌러 안녕이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무전기를 끄고 레시바를 벗으며 숨을 후 내쉬었다. 이윽고 궁선이와 려석연이 전보문을 번역해 내었다. 왕간지가 영문을 들여다보니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 간지 동생에게 이번 소탕의 목적은 공산당의 근거지를 짓부시는 한편 식량을 준비하고 민부를 끌어가는 것인즉 동생의 사심없는 협조를 바란다. 상급의 지시에 의하면 그 산간지대는 공산당이 동지 틀려는 교동의 요충지이다. 반드시 쟁탈할 것이니 동생은 꼭 전면에 승리날까지 조심하여 노출되지 말 것이다. 동생이 명철하여 임무를 그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성공하여 명성을 떨치는 날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 이 기회에 동생이 사랑하는 숙화도 잘 지낸다는 것을 전한다. 형 정유평으로부터.
2: 특파원도 이렇게 겸손하게 구는구만. 어?
0: 려석연은 흥분하여 큰 머리를 휘저었다.
3: 그 따위가 다 뭐야. 간지형은 고등 교육을 받았고 왕정위 정재 장계석 위원장의 접견.
2: 아, 참, 그 따위 전치 소리를 해서 뭐래.
0: 궁선이의 아첨은 원간지에게 뚝 잘려왔다.
2: 빨리 물건이나 거둬. 갈 때가 됐다.
4: 아버지.
0: 행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4: 아버지. 참, 어디 갔을까? 사람을 헤말리네.
0: 그들은 인차 불을 훅 불어 껐다. 행리 어머니는 대문 어귀에 내다 놓은 커다란 보침 위에 앉아 있었다. 머리수건이 어깨에 떨어져 찬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옷자락을 펄럭이었다. 그의 얼굴은 눈빛의 반사에 더욱더 핏기 한 점 없이 해쓱하고 창백하였다. 그는 지금 몹시 쇠약해지고 얼마간 느리고 얼떠름해졌다. 리성을 잃어버리고 꼭두각시처럼 남이 좌우지하는 대로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그는 두 남자를 상대하여야 하였다. 하나는 그가 마음속으로부터 자신 진정한 남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그놈의 야수 같은 유린을 받아야 하는 악마였다. 첫사람과 함께 있을 땐 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령헌과 리지가 있었으며 온몸에 피가 흘렀다. 그러나 때때로 가슴의 아픔을 참고 그 사람을 따돌린 후 그 야수의 강박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는 죽은 사람이 되어 령혼도 없고 감각도 잃어버린다. 그는 악마가 만족스레 몸을 일으켜 물러설 때에야 차츰 제정신으로 돌아와 한바탕 통곡을 터뜨린다. 이 모든 것을 순박한 왕장쇠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행디 어머니는 왕장쇠가

0: 모욕과 고통을 참고 왕간지에게 거분거분하는 것은 그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었다. 만약 장수에게 자신이 어떤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다른 놈이 자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알려줄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한다. 장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참기 어려운 모욕과 유린을 받더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행디 어머니는 팔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턱을 고인 채 우두커니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왕장쇠가 벚구레미를 들고 안에서 걸어나왔다. 왕장쇠는 그가 홀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1: 수건을 잘 들어. 바람이 세찬데.
0: 그가 옴짝하지 않자 장쇠는 한마디 물었다.
1: 그들이 아직 오지 않았어?
2: 누가 알아요. 행리가 부르러 갔어요.
0: 행디 어머니는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내뱉었다. 왕장쇠가 한숨을 푹 지우며 찾으러 가자고 하는데 행디가 몹시 불쾌해서 돌아왔다.
3: 어머니, 전 못 찾겠어요. 아저씨, 우리 먼저 가자요.
0: 행디와 왕장쇠는 줄곧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 행디는 이것이 조금도 이상스럽지 않았다. 아이 쪽부터 습관돼 버린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왕장쇠를 모순꾼으로 대하지 않았다. 왕장쇠를 자기 집 식구라고 생각하였다. 행리도 그렇게 여기는데 장쇠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가 어떻게 친딸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오랜 기간에 걸치는 한 집에서의 생활 속에 장쇠는 자기도 모르게 행디에게 가난한 모순꾼의 품성을 넘겨주었다. 왕장쇠는 행디의 모리수건을 잘 둘러쓰며 타일렀다.
1: 좀 기다리자, 행디야. 그들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 봐라! 저쪽에 오지 않니?
0: 그는 걸어오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궁선이와 려석연이 걸어왔다. 궁선이는 왕간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특별히 조심스레 들고 온 무거운 가죽 트렁크를 간신히 들고 오며 말하였다.
4: 이제 우리 합서 가자.
5: 그래.
4: 효성 선생은 아직 볼 일이 좀 있어. 인차 뒤따라 올 거야.
5: 알았어.
0: 왕간지는 문 뒤에 숨어서서 사람들이 다 가버릴 때까지 지켜보다가 거추 왕유일의 집으로 달려갔다. 왕유일이 처단된 뒤 두 첩은 다 가버리고 왕죽의 애미도 죽은 지 오래되어 지금은 그의 딸 옥진이와 왕죽 아내만이 남아있었다. 왕유일의 큰 기와집은 정부에서 몰수하여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민병들과 여러 단체에서 차지하였다. 그 전에 향공서 자리는 천정부가 자리 잡았다. 옥진이와 왕죽 아내는 본래 모슴들이 살던 아래 칸으로 쫓겨났다. 군떡은 씹어도 이빨이 아프다는 이 둘은 넘어진 기름병 하나 세우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었으나 제각기 긁어모은 재물이 있어서 여전히 험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지금 이 고래등 같은 저택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옥진이와 왕죽 아내만 남아있어 횡댕그렁하였다. 왕간지는 사방을 휘둘러 보고 나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야 조심스레 집안으로 들어갔다.
6: 아, 다 갔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떠나지 않았나?
0: 그는 둘이 한창 물건을 꽁지는 것을 보고 우정 물었다. 왕족 아내는 커다란 빨간색 보따리를 들고 일어서며 울상을 지었다.
5: 아저씨, 다른 사람들은 다 산으로 달아났는데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이 추운 날에.
7: 아직도 뭘 투덜거려요?
0: 옥지는 너무 지쳐서 분똑을 입어 참새알처럼 된 낯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못마땅한 듯이 제 올케의 말머리를 뚝 잘라버리고 왕간지를 보며 말했다.
7: 나는 물건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있던 방에 가서 살래요. 그따위 가난뱅이들이나 꼬리 끼고 살이라지요? 우리가 왜 달아나겠어요? 바로 우리가 위풍 떨칠 날이 왔는데요.
6: 안 가려고? 그 소문에 일본 사람은 여자만 보면.
0: 원간지는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있는 왕족 아내의 발가우리한 보드란 얼굴을 힐끔거리며 경망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6: 난 너희들을 어쩔 수 없다. 가고 안 가고는 너희들 좋도록 해라. 원수끼리는 서로 복수할 내기지. 조카 며느리는 그따위 허튼 소문을 듣지 마라. 그러나 나는 달아나야겠어.
0: 왕간지는 옥진에게 슬쩍 눈짓을 보내고는 시꺼먼 복도 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옥진이가 다가오자 그는 착착 접은 종이 쪽지를 옥진이 손에 쥐어주며 엄하게 당부하였다.
6: 잘 건사해라. 넌 집에 숨었다가 왕족을 만나면 쪽지를 전해라. 꼭 네 손으로 전해야 한다. 알겠나?
7: 알았어요.
0: 옥진은 얼마간 긴장해서 대답한 후 다시 가만히 물어보았다.
7: 아저씨, 오빠가 꼭 돌아올까요? 종이에 뭘 적었어요?
6: 그야 물어보나만 하지. 걔가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내 아버지 원수를 갚겠니? 그건 정보다. 너희들은 왕족을 따라가거라. 남아있으면 좋은 일이 없어. 됐다. 넌 빨리 가서 준비해라. 조심해야 해. 나는 그만 가겠다.
0: 원간지는 두텁게 쌓인 눈 우를 휘청거리며 걸어갔다.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떠나버려 마을은 횡덩그렁할 정도로 조용하였다. 어느 집인지 너무 창왕이 떠나며 문을 걸지 않아 눈보라가 문짝을 밀어 제끼고 집 안으로 쓸어 들어갔다. 어느 집에서 두고 갔는지 닭들이 눈밭에서 푸드득거리며 꼬꼬하고 울어대었다. 먼 곳에서 이따금 한두 방의 총소리가 울려와 사람들의 공포를 자아내었다. 한참 길을 다그치던 왕간지는 앞에서 두 검은 그림자가 기우뚱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제자리에 몸짓하고 서서 자세히 살펴본 후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갔다.
6: 아니, 치즈와 조카 며느리였구만.
0: 원간지는 놀라는 기색을 지으며 친절하게 말을 건니었다. 치즈는 아내에게 업히어 가고 있었다. 그의 장대한 체구는 아내를 숨도 잘 돕지 못하도록 눌러놓아서 그의 아내는 거의 기다시피 하였다. 온몸이 눈투성이로 된 치즈 아내는 바지 가랭이가 찢기우고 살가죽마저 벗겨져 상처에서 뜨거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눈에 떨어지며 깊숙하게 까만 구멍들을 뚫어놓았다. 그들은 말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치즈는 아내의 어깨를 짚고 내려서며 대답하였다.
1: 왕교장이요? 여제 못 빠져나가서?
6: 난 볼 일이 좀 있어 지체해서.
0: 원간지는 동정에 찬 목소리로 다시 물어보았다.
6: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알마나 부상당했지?

0: 참,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간부들이 돌보지 않을까?
1: 간부들은 바빠요. 우린 천천히 가면 돼요.
2: 치즈 아내는 무리를 쓰다듬고 나서 소매로 얼굴에 땀을 훔치며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